8월 1일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는요, 찬양과 함께하는 썸머 스페셜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벌써 8월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으면서 그래도 뭐 달력 한 장씩 넘길 때마다 또 다른 기대와 설렘이 있잖아요. 깊어진 여름만큼이나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쁜 계획들을 세우고 계신지 저는 기대가 되고 또 응원을 해드리고 싶어요. 기대 없이 달력 한 장 넘겼더라도 이제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마음의 응원을 전해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신청 찬양 기다릴게요. 샵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예요. 우물정 누르시고 1069 문자 수신인 번호에 넣어주신 다음에 듣고 싶은 찬양 이거예요 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9673님 찬양 신청해 주셨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오늘 문 열면서 나눈 이야기와 좀 일맥상통하는 그런 신청 찬양이네요. 사랑받는다는 건 정말 기분 좋은 일이죠. 주님께 오늘도 사랑만 받으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이 찬양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이 주시는 사랑들,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나 사랑받고 있지, 나 해낼 수 있지 라는 마음 전해줬으면 좋겠네요. 9673님의 신청 찬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함께 할게요.

0: 스페셜.
1: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오늘도 찬양 가득 싣고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데요. 특별히 어둠을 몰아내주는 사랑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정말 아, 나 사랑받고 있구나, 이런 감격스러운 사랑이 있었다니 라고 놀라셨던, 감동이 됐던 찬양들 많이 기다리겠습니다. 8235님이 문자 보내주셨어요. 매주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찬양 신청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아우, 매주 오시나 봐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오셨죠? 왜, 우리가 이 편지만 받아도 아,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런 감정이 있었구나 라고 좀 이 진심이 담긴 편지에 많이 감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만큼 찬양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과 이 찬양을 듣다 보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을 알 수 있다 할까요? 그런 신청해 주신 찬양들을 함께 나누다 보니까 그래서 은혜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좀 그런 기억들이 있죠. 여러분께서도 경험하셨던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또 감동이 됐던 찬양의 가사들 나눠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께 그 찬양 전해드릴게요. 아, 오늘 신청해 주신 찬양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다는 그 고백, 이 고백의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8월 1일 행복한 토요일의 기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땅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준비하기 원합니다. 짜증나게 하는 일이 있어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게 하소서. 아주 작은 것에 마음을 빼앗겨 하루를 망치지 않게 하소서. 아주 작은 기분 좋은 일들을 마음에 담고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이 하루가 충분히 즐거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들이 순조롭기 원합니다. 예기치 못한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루가 나의 예정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않게 하소서. 나의 예상이 빗나간 자리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의 예상을 벗어나는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의 기대와 다르다고 거절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때로는 억지로라도 싫은 일을 했기에 오늘의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앞에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나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의 기도를 여러분과 함께 하고 나니까 이 책에 이 장면, 이 대사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이 책은 바로 빨간 머리엔이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서 주인공이 이런 대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난다는 거니까요. 라는 이 대사인데요. 어찌 보면 좀 주인공이 매사에 긍정적인가? 싶기도 해요. 예상치 못했던 일을 이렇게 기쁘게 받아들이는 걸 보면요. 그런데 우리의 예상이 빗나간 자리, 기대하지도 못했던 장면, 그 장면, 그 상황이 하나님의 개입이 있으셨던 자리일 겁니다. 여러분, 예상치 못한 상황에, 정말 예정 없었던 그런 장면에 당황하셨나요? 그렇다면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당황스러운 장면이 여러분께 기대를 심어주시기를, 정말 복된 걸음걸음이 되시기를 진심 다해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8절 말씀. 아멘.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셨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오늘, 여러분 반드시 꼭 행복해지세요. 지금까지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제작 진행의 저는 엄수빈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세요.

0: 다시 메시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날려드립니다.

0: 내일 푸른 초장. 내일 푸른 초장 매주 이 시간에는 나눔의 교회 김상윤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7장 1절 말씀을 본문으로 성화의 출발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1: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적. 이 그런적이라는 말은요, 뭔가를 정리하고 있는 거죠. 결론을 맺고 있는 거죠. 그 뒤에 보니까 이 약속이라고 그러는 거죠. 약속이라는 말로 개념을 정리를 해요. 그런적이란 말은 약속이란 말이라는 거죠. 약속은 내용을 모르겠어요. 하지만 약속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약속, 모두가 아는 약속, 바로 그 약속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성화의 시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화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을 때 여러분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성화는요, 성화의 시작은 경외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런적이라는 이 말은 다름 아닌 앞에 있는 6장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6장 16절에 보면은 나는 그들 가운데 있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18절에 가서는 너는 내 자녀가 되리라. 바로 이 세 가지 약속이 뭔가는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이 세 가지 약속에 그들 속에 있고 나눔의 교인들 속에 하나님이 내가 있겠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할렐루야. 이 약속, 이 약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놀라운 역사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율법은요, 거룩해져라. 너희가 이렇게 거룩해질 때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이미 너는 내 자녀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 삶 속에 있는 거야.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율법은 순서가 바뀌어져 있죠. 율법의 삶을 살을 때 하나님과 함께함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됨을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며 살아갔다면은 복음은 그것을 이미 깨닫고 스스로 살아가는 삶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결론은 같은 내용이에요. 결론은 다 같은 내용이에요. 1, 2가 1이고 1이 2다라는 결론이에요. 이는 뭐 그 좀 수학적으로 표현해서 죄송한데 수학의 무한대는 1에서 무한도 무한이고 2에서 무한도 무한이에요. 1이 2가 되는 이유는 1이 두 개 모이니까 2가 되니까 1이 2죠. 2가 1인 것은 2를 나누니까 1이죠. 산술적으로 하니까 뭐가 크냐라는 가치적 판단에서 보니까 2라는 것이 크고 1이라는 것이 작아서 그렇게 말을 하기를 1을 1이라 하고 2를 2로 하자. 우리는 가치적 판단에서 그렇게 약속을 했을 뿐이지 1은 2고 2는 1이에요. 1이 두 개 모이니까 2고 2를 나누니까 1이에요. 복잡해요 아침부터? 그런 거예요 원래. 그냥 우리가 가치 기준을 잡으니까 2와 1을 구분짓는 거지 1은 2고 2는 1이에요. 저기 수학 전공한 우리 집사님한테 물어보면 그 설명 잘해줄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이라는 자체는 순서가 몰랐을 뿐이지 순서를 일찍 알았더라면

예수님 안 오셔도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예수님 오셔서 은혜를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요 이처럼 하나님을 먼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노예는요 주인을 두려워합니다. 왜냐? 매맞을까 봐.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내용이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래서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은 명철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심을 깨닫는 거죠. 그 은혜를 깨닫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지혜를 깨달았다면은 영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으로 자신을 깨끗이 하라 그런 거죠. 다시 말해서 세상의 가치에 내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두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처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 어떤 삶 속에 두느냐, 그런 거예요. 저는 제가 생각해도 되게 재미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어디 그 가면은 모르는 데 가면은 이 사회의 구조가 존재하는 가장 기초적인 것은 무엇일까? 그 기초는 어떻게 작용을 해서 오늘 이 사람들의 동선을 움직이게 할까? 이런 데부터 찾기 시작해서 되게 재미없는 사람이에요. 음식을 하나 먹어도 뭘 하나 붙여놔도 아, 저 어순이 정확하고 어감이 손님들에게 어필이 정확한 거 보니까 저것은 한국 사람이 하는 가게구나. 이런 거. 아, 연구를 많이 하고 이렇게 줄을 붙여놨구나. 이런 거. 그런 거 괜히 그 별로 도움도 안 되는데 저는 그것부터 분석을 해야 돼요. 평생 그러고 살아온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들이 같이 이번에 그 칠순이라고 같이 여행 가가지고는 아빠는 그냥 가서 먹고 편히 쉬는 데만 있으면 제일 좋은데야. 그리고 나 떨어뜨려 놓고 지들끼리 나가더라고요. 가든지 말든지 나는 혼자 있으면 제일 좋아요. 그냥 3일 동안 앉아 있어도 엉덩이에 땀나지 않는 사람이 저예요. 그냥 그러고 앉아 있는 사람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치가 다 달라요. 하지만 분명한 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은 성화가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 성화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오는 거죠. 내가 변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지고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노예가 주인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두려워하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희는 온전히 이루어가자라고 말합니다. 온전히 이루어가자. 이거는 좀 죄송해요. 문법적으로는 현재 분사라 그러거든요. 어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내일 이룰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이루며 가는 거예요. 오늘 만나는 공기도, 이 만나는 스쳐가는 공기도 오늘 느낌이 동일해야 된다는 거죠. 내 기분에 따라서 달라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밥을 먹는 것도 내 기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근거해서 오늘도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화라는 것은 단거리가 아니라 잠시 순간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하나로서의 성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화는 저 성화를 이루고 저 성화는 이 성화를 이루고 이 성화는 이 성화를 이루어서 우리의 발걸음이 점점 커지고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마지막 영화의 단계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화는 하나님의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죠. 인식이라는 것이 생각의 구조 속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식

의식이 우리는 이성이라는 세계로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과 이성의 차이는 뭐냐? 생각은요, 생각을 국어적으로 표현하면은 단어와 단어에 연결된 문장을 생각이라 그래요. 이성은요, 문장과 문장의 연결의 상태를 이성이라 그래요. 이걸 좀 쉽게 표현해 드릴게요. 생각은요, 목마르니까 물을 찾아서 마시자. 목마르다. 야, 물 좀 가져와.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러고 그때도 그래요. 목마르면 물 마시는 거야. 생각은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어요. 그러나 이성은 달라요. 이성은 물, 목말라서 물이 있어요. 물 마시고 나니까 이 물 갖다가 저 꽃나무에 좀 주자. 그리고 저기서 나오는 열매를 따서 아침 먹을 때 야채에 넣어서 좀 버무려서 먹어야 되겠다. 전혀 식사라는 개념과 꽃나무의 개념과 목마름의 개념은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물이라는 것이 전체를 연결시켜내는 것을 우리는 이성의 세계라 그래요. 그래서 이성을 어느 정도 이성이 작동하느냐 그것을 테스트해서 이것을 인성검사라 그래요. 이 사람은 이런 직업이 좋겠다 저런 직업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공간적으로 활용할 때는 이 사람은 공간 능력이 좀 뛰어나구나. 이 사람은 추리력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수사관으로 가면 좋겠다. 이 사람은 법관으로 가면 좋겠다. 이 사람은 문장에 전혀 다른 개념을 문장으로 잘 연결해내니까 이런 사람들은 국문학을 연구해서 소설가로 가면 좋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성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을 그동안 하나님 계셔 이러한 인식관에서 생각의 인식관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느끼면서 느끼는 그 순간 자체에서 하나님을 아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서울을 간다. 생각의 세계 속에는 하나님 서울 갑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서 일 잘 마치고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계였다면 이승의 세계는 서울에 갔는데 일이 잘 안 풀린다. 가만히 있어봐. 그래 내가 좀 준비를 덜 했구나. 아니면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내 의지가 너무 강했구나 해서 그 다음 단계까지 생각을 연결해서 이성의 세계로 끌어오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인식의 세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성숙도죠. 안에 해 이 단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왜 해야 되는지 왜 안 해야 되는지 그 생각을 신앙의 세계까지 연결시키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인식을 더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코로 숨 쉬어야 되는데 목으로 숨 쉬다가 한 번씩 이렇게 턱 흔히 그래 아다리가 되는 거죠. 아다리가 우리의 생각이 거기까지 발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게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10년 만에 한번 바닷가에 수영을 해봤어요. 새벽에 나가가지고 한 낮에 햇빛이 있어서 한 10분 했나요? 어깨가 아파서 못하겠어요. 접영을 한번 해볼까 했더니 허리가 안 돌아가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년 만에 수영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바닷가 좋아하는 것을 이거로 끝내자. 저는 빨리 돌아서거든요. 그럼 정리 끝. 그래서 내 잘하는 거는 공부하는 게 잘하는 거는 공부하자. 그래서 들어와서 11월 달까지 설교 준비 원고 탈고 끝내버렸어요. 그거나 잘하니까 그거나 하자. 그러고 그냥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걸 가지고

그리고 뭘 할 것인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하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사용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죠. 욥이라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욥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막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걸 잔뜩 누렸어요. 누렸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다 뺏어가 버렸죠. 그러니까 욥의 고백이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귀로만 들어서 앞다니 이제는 눈으로 본 아이다. 무슨 말이냐면은요, 야, 욥바라, 욥이 저렇게 부자 된 것은 의인이라서 그래. 욥이 저렇게 편안한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소 그래. 욥이 어렵게 사니까 그래. 나 귀로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생일날 지나고 나서 죄를 지었나 염려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욥은 자기가 잘 되는 것이 어렵게 생활해서 하나님 복을 주신 거로 착각한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싹 다 거둬가 버렸거든요. 그때부터 욥은 달라져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뭐가 없는데, 아,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나를 죽여버리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무릎에 힘이 생기기 전에 나를 그냥 데려가시지. 왜 지금까지 뒀습니까? 그러다가 그가 발견하게 돼요. 눈으로 보게 된단 말이죠. 어떤 걸 봅니까?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해요. 해도, 달도, 별도, 짐승도, 우주 만물이 하나님으로 왔다. 나는 공수래, 내가 올 때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온 것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내가 눈으로 배웁나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지난날에 내가 귀로 듣던 거, 의인이다, 뭐다, 박수 받던 거, 내 잘난 척인 거, 내가 노력해서 벌은 것처럼, 내가 애초부터 건강한 것처럼, 내가 처음부터 머리가 영리한 것처럼 그렇게 떠들고 자랑하던 거 내가 이제 다 거둬드립니다. 제가 이제 회개합니다.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풍요로운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식했다면 이제는 철저하게 버림받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난 날보다도 더 놀란 복을 주시고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굳이 욥의 경험을 할 필요 없이 오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화는요,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을 위대하심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보게 되고, 능치 못할 일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기력해지고 또 내 자신이 뭘 해야 할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하고 힘쓰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오늘 내 삶을 모두 다 지도하고 이끌고 새롭게 할 분이 누군가를 보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여러분에게 이런 예화를 했어요. 햇빛에 많이 나가 있으면은 여기에 그 자국이 남는다고. 그렇죠. 햇빛에 나와 있으면 탄 부분과 타지 않는 부분이 구분이 지어지죠. 그런 것처럼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큰 바위 얼굴이라는 미국의 큰 바위 얼굴, 그 큰 바위 얼굴을 쳐다보면서 우리도 저런 사람들처럼 닮아가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교는요, 흉상을 많이 만들어 놓죠.
흉상을 만들어 놓고 그 흉상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유명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바라보면서 닮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아버님이 앉혀놓고 이야기를 해 주신 게 있었어요. 일제시대 때, 그때 저 있지도 않아요. 오전반, 오후반이 있었어요. 학생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태극기를 이래 그리는데, 아버지 밥그릇 뚜껑을 갖다 놓고 동그라미 그리다가 어머니한테 혼이 났어요. 아버지 걸 가져와서 한다고. 그래서 이제 다른 걸 갖다가 그리는데 이제 다 그리고 나서 아버님이 설명을 해 주셔요. 옛날에 일제시대 때 일본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존경을 받는 선생님이 있었단다. 그 지금 크니까 뭐 일본 교사들이 대부분 좀 안 좋잖아요. 상대적으로 좋았는지 정말로 좋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일본 교사인데 굉장히 학생들의 존경을 받았는데 방학이 끝나고 나서 학교를 오는데 아이들이 처음부터 다리를 쩔뚝쩔뚝하면서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랬냐 하니까 선생님이 방학 동안에 다리를 다쳐가지고 쩔뚝거리고 오시니까 학생들도 다 쩔뚝거리고 선생님 보고 왔다는 거죠. 그 정도로 존경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밥그릇 뚜껑으로 동그라미 그리니까 동그라미가 깨끗하게 나오는 것처럼 너도 너를 보고 사람들이 너처럼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사람이 되라. 이것을 초등학교 때 제 아버님이 제가 가르쳤어요.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연 내 모습을 보고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나온다면 성공한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나를 보고 배우겠다면 그럼 성공이죠. 한 며칠, 한 일주일 좀 넘었어요. 우리 하진이한테 그러자. 하진아, 네한테 할아버지는 뭐냐? 처음에는 무슨 말을 못 알았다. 네가 생각하는 할아버지는 뭐냐? 할머니가 생각나요? 그 왜 할머니 생각나냐? 할아버지 옆에 할머니 있잖아요. 그러냐? 또 우리 작은 놈한테 물어요. 네한테 할아버지는 뭐냐? 할아버지는 우리 가족이죠. 그래. 이제 애들한테 저는 물어봐요, 일부러. 왜냐, 그 말에 대해서 얘들이 얼마나 컸는지, 어떤 환경을 받고 있는 건지, 이런 걸 보는 거죠. 이 말 한마디, 한마디. 그래서 내가 얘들한테는 어떻게 투영되느냐,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는 어떤 담임 목사인지를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얌체처처럼 살지도 말고 지나치게 엄격할 필요도 아니고 분명한 것은 엄격하든 얌체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할 때 우리는 아무리 우리의 삶을 살아도 결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23절에서 24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저 말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안에 죄가 있나 하나님 살펴주십시오, 이런 소극적 의미가 아니고요, 환경을 통하여 내 죄를 발견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즉 욥이 표현했던 것, 귀로만 들었사옵다니 눈으로 보옵나이다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즉 내 환경을 통하여 나의 연약함을 스스로 발견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대담한 거죠. 저 말뜻은요, 얼마만큼 하나님처럼 살아가고 싶으면은 저런 표현을 하겠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흔히 이런 말로 표현을 하지요. 풀무불에 연단하듯 정금처럼 나오는 것. 바로 이 말씀이 저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 말씀을 할 정도로 담대함이라는 것은 크죠. 그러나 저 말씀을

정말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는 현상 속에서 기피하거나 불만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만한 하나님 뜻을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무는 것입니다. 오래 머문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기피하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있다라는 뜻이죠.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이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햇빛에 오래 노출되면 자국 남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노출된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부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사는 거예요. 그 집에 살아가는 거죠. 요즘요, 자식하고 시부모하고 그 며느리하고 사이가 왜 이렇게 된 줄 아십니까? 며느리가 시부모 집에 살면은 시부모 입에 맞는 음식을 요리할 텐데 떨어져 사니까 시어머니가 그냥 음식에서 나르는 거예요. 그냥 친정에서 음식에서 나르는 거예요. 옛날에는 한 집에 사니까 시부모 입에 맞춰서 그 시가의 입에 맞춰 가느라고 음식을 하다 보니까 음식을 날라야 될 말이 필요가 없어요. 아, 이 맛이야. 이것도 필요가 없어요. 왜냐? 똑같은 입이니까. 근데 요즘은 떨어져 사니까 아, 이 맛이야. 이 광고가 나와서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러냐?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거죠. 자꾸만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아, 이 맛이야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항상 주님 안에서 주님 맛을 느끼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 삶 속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라는 것, 우리 성화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고 그 경외는 다름 아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점점 닮아가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늘 함께 있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변화는요, 내 속에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모습 앞에서 내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미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우주선을 타고 달에 갔다가 우주로 귀환하면서 그가 변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자기가 살던 우주를, 지구를 그 위대함을 보면서 변해진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변화는 바로 하나님의 발견에서 변화되는 것이고 그게 참여함으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속에 이러한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푸른 초장, 지금까지 나눔의 교회 김상윤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나눔의 교회 042-840-9182번이나 대전 전화 042-828-9-9330번 대전 극동방송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배제대학교 교수 선교회에서 전해드립니다.

0: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재난방송입니다. 2026년 8월 1일 11시 강원, 횡성, 원주, 경북, 상주, 김천북부, 영양평지, 봉화평지, 대전, 전남, 화순, 신안, 나주서북부 지역에 폭염경보 발효.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활동 삼가기,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 양산 사용하기, 물을 충분히 마시기, 이웃 안전 살피기,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2: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시죠? 부자를 연구해 유명해진 토머스 스탠리는 그의 책 백만장자 마인드에서 백만장자가 되는 비결을 밝혔는데요. 그 첫 번째 조건이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잘 살게 해주신다. 나는 반드시 부자가 된다. 이런 믿음이 그렇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4차원의 영성이죠. 4차원의 영성은 3차원의 환경과 생각, 문제를 지배합니다. 일본의 학자 혼다게는 부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생각과 꿈, 말과 믿음을 통해 모든 꿈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노력해서 이루는 것은 한계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한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우리는 얼마나 든든하고 행복한가요? 비록 물질의 부자는 아닐지라도 마음의 부자는 분명합니다. 향기로운 찬송, 이 시간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고 부유케 하시는 주님께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 함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첫 찬양입니다. 클래식 콰이어의 약한 나로 강하게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국립합창단이 부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 15장 13절 말씀. 마음의 즐거움. 우리 모두에게는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기쁨의 순간들이 있다. 또한 우리의 감각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 아마도 당신의 즐거운 추억은 지금도 좋아하는 무언가와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기쁨과 평화의 소망으로 흘러넘칠 때 우리의 말과 표정과 행동에 만족스러움이 나타난다. 사람들은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무언가가 우리를 계속해서 만족스럽게 한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근원에 대해서 물을 수도 있다.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닥치거나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생길 때라도 우리는 기쁨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얼굴에 미소를 지을 수 있다. 아무리 절박한 필요들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아는 데서 오는 그 확신은 바위처럼 변함없이 견고하다. 우리는 멈춰서 장미 향기를 맡을 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몇 송이를 꺾어 누군가를 위한 꽃다발

를 만들 여유도 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 15장 13절 말씀.

마라나타의 Go Out With Joy, I Will Sing. 영어 찬송 들으셨습니다. 찬양이 써 행복한 시간,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찬양 세 곡 연이어 함께할게요. 조수아님의 나는 믿음으로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제프 넬슨의 피아노 연주 찬송, 아멘. 그리고 원웨이 싱어즈의 찬송입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여러분의 마음을 즐겁게 만드는 건 무엇인가요? 어떤 일 때문에 즐거웠는지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별것 아니어도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을 때, 즐겁게 이야기 나눌 때 저는 참 즐겁습니다. 큰 것이 아니라 아주 작고 소소한 것에서도 사랑을 나누고 느낄 때 기쁘고 행복하죠. 주님은 우리 마음의 작은 부분이라도 교제하며 나누길 바라시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하면서 향기로운 찬송 끝으로 안양시립합창단의 주 안에 거하라 찬송 전할게요.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새달 8월의 첫날입니다. 서머 스페셜 찬양 가득 기쁨 가득. 저는 공부영입니다. 오늘도 이 제목처럼 찬양으로 가득한 시간, 기쁨으로 가득한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쉬십시오. 일에 지친 무거운 어깨 산나무 그늘 아래 눕히고 오늘은 편히 쉬십시오.

어제까지의 일은 잘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일은 내일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팔베개 하고 누워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보면서 편히 쉬십시오. 오늘은 쉬십시오. 사랑 찾아다니다가 지친 발. 오늘은 흐르는 물에 담그고 편히 쉬십시오. 사랑보다 더 소중한 것은 내 마음의 평화입니다. 오늘은 어떠한 사랑도 생각하지 말고 모든 것 잊으십시오. 그리고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면서 편히 쉬십시오. 누군가가 이렇게 쉬라고 편안하게 얘기해 줬으면 좋을 것 같은 날입니다. 더운 여름이라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있는데요. 이런 때일수록 마음의 여유를 갖고 마음만은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여유를 허락해 보세요. 주님의 은혜 아래서 여유로운 마음으로 오늘 하루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서머 스페셜 찬양 가득 기쁨 가득 오늘 준비된 곡입니다. 주님의 숲 사랑 이야기가 노래하고요. 이어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트럼본 연주로 들어봅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찬양 가득 기쁨 가득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퀴즈 그리고 정답 알려드립니다. 지난주 퀴즈는 성경 잠언 18장에서 뽑은 말씀이었죠.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네, 이 말씀 잠언 18장에 있는데 몇 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지난주에 드렸던 성경 퀴즈였습니다. 정답은 12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과 함께 사연 올려주셨는데요. 이 시간에 소개해드립니다. 2762님 형제들끼리 말다툼이 있었는데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잃지 않으려고요. 감사합니다. 5480님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는 이 말씀을 따라 겸손해서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8114님 날마다 때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호흡처럼 감사합니다. 연일 폭염폭우지만 주 안에서 기쁨 충만한 극동방송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강건하십시오. 고맙습니다. 5480님 겸손해서 충성된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2545님 덥고 습한 날씨에 몸 건강하시고 늘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물류센터에서 땀 흘려 일하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하려고 노력한답니다. 네, 잘 하시기 바랍니다. 1202님 내일이 딸 생일인데 축하한다고 전해주세요. 직장 생활, 야간 생활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해서 주님만 의지하라고 격려하는데 잘 버티라고 화이팅.

쇼핑을 부탁합니다 하셨어요. 1202님의 따님 생일 축하하고요. 화이팅 하십시오. 7028님 정말 귀하고 중요한 말씀이고 마음과 생각 행동에 새기고 또 새기면서 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네. 또 1124님 장마로 눅눅했던 집을 정리하며 듣고 있어요. 내 마음에 눅눅히 쌓여있는 교만과 악함도 깨끗이 씻어주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늘 힘이 나는 방송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5876님 이 시간 남편과 함께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극동방송 애청하시는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늘 좋은 방송 위에 애쓰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0688님 교만이라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1504님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마다 나름 잘하고 있다. 교만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해요. 정말 말씀에 생명을 걸고 있는지 두려워하고 있는지 운명을 걸고 순종하는지 깊이 반성해 봅니다. 아셨어요? 네, 좋은 생각하셨네요. 네, 사연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준비된 찬양입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찬양 가득 기쁨 가득 함께하고 계십니다. 독일 뮌헨 외곽의 작은 마을에 한스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려서 아버지를 잃었어요. 어머니는 세탁일을 하며 아들을 키웠지만 생활이 늘 빠듯했습니다. 어린 한스는 종종 배고픔을 참으면서 잠들어야 했죠. 어느 날 어머니는 식탁 위에 마지막 빵 한 조각을 올려놓고 먹으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지만 아들에게는 빵을 먹이려고 노력을 했지요. 그날 밤 한스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합니다. 내가 어른이 되면 굶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겠다라고요. 세월이 흘러서 20살 된 한스는 작은 빵집에서 일하게 됩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반죽을 하고 오븐에 불을 지피고 하루 종일 밀가루 먼지를 뒤집어쓰며 일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감사했어요. 적어도 배고프지는 않았기 때문이죠. 어느 날 추운 겨울이었는데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는데 가게 앞에 어린 소녀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살쯤 돼 보이는 소녀였는데 그때 한스는 밖으로 나가요. 무슨 일이니? 그때 소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그 아이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거였어요. 한스는 얼른 가게로 그 소녀를 데리고 들어와서 따뜻한 빵 두 개와 우유 한 잔을 건넵니다. 아이는 돈이 없다고 거절하지만 내가 사주는 거야 하면서 그걸 먹게 합니다. 그 소녀는 며칠째 제대로 먹질 못했다고 해요. 아버지는 공장에서 해고됐고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소녀는 매일 빵집 앞을 지나가고 그때마다 한스는 빵을 챙겨줍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겨울 내내 계속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빵집 주인이 그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한스에게 묻습니다. 그때 한스는 이렇게 대답해요. 저는 어릴 때 굶어봤습니다. 배고픈 아이가 빵을 바라보는 눈빛을 저는 압니다. 주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다음 날 주인은 한스를 불러서 오늘부터 그 아이의 몫의 빵은 내가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후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스는 여전히 작은 빵집의 직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빵집 주인이 심장병으로 쓰러집니다. 병원에 입원한 주인은 한스를 불러서 내가 평생 장사를 하며 깨달은 것이 있다. 빵은 밀가루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주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요. 며칠 뒤 주인은 세상을 떠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유언장이 공개됐는데 주인이 평생 운영하던 빵집을 가족이 아닌 한스에게 물려주는 거였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죠. 변호사가 이유를 읽어내려 갑니다. 가장 착한 사람에게 가게를 맡긴다. 한스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그날 밤 빈 빵집에 혼자 남아 오래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합니까? 그리고 결심하죠. 매일 남는 빵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로요. 그리고 가게 한쪽에 작은 상자를 둡니다. 상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돈이 없으면 그냥 가져가세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이었죠. 노숙자도 실직자도 배고픈 학생도 누구나 빵을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한슨의 빵집 소문인 독일 전역으로 퍼져나갑니다. 신문이 취재를 오고 방송국도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지요. 우리는 이 빵집에서 빵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마음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들로 빵들을 사기 시작했지요. 그 시간이 흘러 작은 빵집은 독일 전역에 수백 개 매장을 가진 기업으로 성장합니다. 한스는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새벽이면 가장 먼저 매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위한 무료빵 코너를 없애지 않고 계속 이어나갑니다. 어느 날 한 여성이 그를 찾아옵니다. 곁에는 어린 딸이 있었는데 여인은 한스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를 기억하시나요? 한스는 알아보지 못했죠. 그때 여인이 말합니다. 눈 내리던 겨울날 빵 두 개와 우유를 주셨던 아이입니다. 바로 그 소녀였어요. 그녀 역시 훌륭한 의사가 돼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말합니다. 그때 그 빵이 없었다면 저는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저도 선생님처럼 살고 싶어 의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무료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스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몇 개의 빵을 준 것뿐인데. 그때 그 의사인 여인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은 빵이 아니라 희망을 주신 겁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다시 한번 깨달았죠. 사람을 살리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빵 한 조각,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친절 하나. 그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그 인생이 다시 세상을 바꾼다는 것을. 오늘도 이 한스 빵집 입구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답니다. 배고픈 사람은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그리고 그 문장 아래에는 또 이런 글이 함께 적혀 있어요. 선한 마음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착한 마음, 선한 행동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존귀히 만드십니다. 네, 한슨의 빵집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하나 찾아봤어요.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네, 이 말씀 에베소서 2장에 있는데 몇 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이번 주 성경 퀴즈로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뽑은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네,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 몇 절의 말씀입니까? 이번 주에 성경 퀴즈로 드리고 있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 사연과 함께 정답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로 사연과 정답을 적어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준비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서머 스페셜 찬양 가득 기쁨 가득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이번 주 성경 퀴즈 소개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뽑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네, 이 말씀 에베소서 2장에 있는데 몇 절에 있는 말씀입니까? 이번 주 성경 퀴즈로 드립니다. 정답 아시는 분 사연과 함께 정답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로 사연과 정답을 적어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준비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준비된 상품입니다. 스르르 사라지는 통증 바로나 미러클 에너지 밸런스 젤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음식을 만드는 청계산 맛집 부안에서 4인 가족 식사권,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하늘 매트에서 발과 무릎이 편하고 층간 소음 방지가 된 기도 매트 하늘 방석을, 나침반 출판사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복의 가치와 은혜를 쓴 책 최하중 장로 지은 축복의 재발견을,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의 선택 황칠가인에서 샴푸 바디워시나 비누 앰플 패드를, 향기로운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와 바디 제품 세트를, 하나님의 기업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활기찬 하루를 선물하는

레모나 한 세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달콤함을 선물하는 프리미엄 초콜릿 주빌리에서 프리미엄 주빌리 초콜릿 세트를 빛나는 피부의 비밀 신비한 화장품 딱 하나로 느껴보세요. NSINC 신비한 화장품에서 에센스와 기능성 크림 한 세트를 드립니다. 이렇게 상품으로 협찬해 주신 기업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업에 크게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사연 소개합니다. 9729님, 날씨는 덥지만 이 시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함을 느낍니다. 또 7770님, 요양보호사 일을 마치고 집에 오는데 엄청 날씨가 더워요. 주님의 은혜로 건강 주셔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손자 손녀 전도해 긍정적인 마인드로 생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2115님, 맥체인 성경 읽기를 완독했습니다. 중간에 몇 번 포기했지만 마음을 추스리고 완독했습니다. 성경 사독했습니다. 오독제 사사기 읽고 있는데 어릴 때 찬양만 좋았는데 제가 성경 사독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축하해 주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115님 정말 축하합니다. 잘하셨어요. 0487님 무더운 여름 날씨 폭염에 건강 조심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8267님 너무 더워서 숨 막히는데 말씀으로 열 내리겠습니다 하셨어요. 네, 좋습니다. 8530님 항상 좋은 말씀 알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7597님 나이가 드니 지난날의 모든 교만했던 것들 회개가 되네요. 조금 일찍 깨달았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멘이죠. 8221님 남편이 말해주네요. 좋은 말씀에 감사하다고요. 언제나 힘이 되는 극동방송입니다. 차 안인데 막히지만 그래도 극동방송 들으며 행복하답니다. 사연 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준비한 찬양 띄웁니다.

주님의 위대함을 알게 하소서. 시편 34편을 묵상하며 드리는 기도.

광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위대하신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이 듣고 기뻐하게 하소서. 부르짖어 간구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의 소중함을 깨달아 날마다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소서. 마음이 상한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통회하는 사람을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의인이 고난을 받을 때 건지시며 뼈 하나도 상하지 않게 보호하시어 조금도 해를 입지 않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제 입술이 악한 말과 거짓을 버리고 악에서 떠나 늘 선을 행하게 하시며 화평을 따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눈동자처럼 늘 보살펴 주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머 스페셜 찬양 가득 기쁨 가득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시편 34편을 묵상해 봤는데요. 우리의 입술이 악한 말과 거짓을 버리고 악에서 떠나 늘 선을 행하며 화평을 따르기를 기도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 가득 기쁨 가득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공부영이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고성군 하이면에서 농촌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김동현 목사님입니다.
1: 사도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 전할 때 고난이 많았습니다. 사도바울이 고린도를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찾아왔을 때에 성령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너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내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성령께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이교회 처음 제가 부임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은 전도가 안 됩니다. 여기는 더 이상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 가족이 오지 않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매년 수십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0: 저희 교회가 비록 시골에 있지만은 시골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어디에서든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해서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고 우리도 입을 열지 못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확신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여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고성하이교회 김동연 목사님이었습니다.
2: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했습니다.

0: 다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교계 전망대 서머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이하영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위한 결단도 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기에 사는 겁니다. 이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또 모든 일이 믿음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다면 홍해가 갈라졌을 때 그것이 놀라운 기적이었음에도 두려워서 건너지 못했을 거고요. 믿음이 없다면 여리고성을 다 돌지도 못했을 거고 믿음이 없다면 라합이 정탐꾼을 집으로 들이지도 못했을 겁니다. 믿음이 없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못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모든 일에 또 모든 결정들에 믿음으로 선택하는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덧 8월이 됐는데

근데요, 무더운 여름철 아름답고 시원한 찬양들이 풍성한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에 관한 찬양들로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로 교계 전망대 함께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사실 이 삶의 모든 순간과 또 모든 결정들이 믿음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봅니다. 오늘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도 또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사실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움직이게 하시는 우리 주님입니다. 일상 속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교계 전망대 여름철 특별방송 서머 스페셜로 풍성한 찬양들 오늘 함께했습니다. 날은 너무 덥지만요.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또 시원한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하영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극동방송입니다.
1: 2020년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 안녕하세요. 심준구입니다. 여름이라는 말에 어원이요. 두 가지 설이 있다고 합니다. 열매가 열리다라는 말에서 나왔다는 설이 있고요. 햇볕의 옛말인 열날에서 비롯됐다는 설입니다. 태양빛의 열매가 익어가니 이 두 말의 연관성이 매우 깊어 보이는데요. 사실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말과 글은 그 역사가 매우 깊지요. 그 과정에 어떤 말은 사라지고 또 어떤 말은 새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과 글에도 생과 사가 있다고 하지요. 그런데요, 1.1획이라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말씀이니 정말 귀하였고 또 귀한 선물입니다. 모던 힘스 앨범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거룩 거룩 거룩.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서머 스페셜이죠. 네, 서머 스페셜은 보다 많은 찬양으로 네,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사연은요. 7201님 사연이에요. 목사님, 저는 자꾸 악한 영이 저희 담임 목사님께 자꾸 서운함을 느끼게 해요. 물론 제 성격이 관심과 사랑받기 원하는 성향이 강하기도 한데요. 그래서 남들을 오해를 잘해요. 저도 힘들고 남들도 속상하게 만들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7201님. 의외라고 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참 훌륭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남 탓하기 쉽지. 내 성격이 좀 모나요. 내 성격이 좀 너무 내향적이에요. 그래서 남을 내가 힘들게 해요. 악한 영의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이런 말 사실 하기 쉽지 않아요. 네, 그리고요, 악한 영의 영향을 받으면 이렇게 자복하지 못합니다. 네, 남 탓하고 어찌하든지 목청 올려서 다투려고 하고 싸우려고 하고 이상한 짓 하려 하고 뭐 그러는 거지. 네,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선 하나님 안에서 주 앞에서 감사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싶어요. 감사는 모든 추한 것과 어두운 것들을 떠나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는 감사는 더더욱 그래요. 뭐부터 감사해요? 아유, 저 이렇게 남들 힘들게 하고 저희 목사님한테 자꾸 서운한 마음 들고 그러는데 아유, 제가 어디서 감사할까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 자체가 훌륭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세요. 그냥 감사로 나가세요. 감사.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께 왜 서운함을 느낄까요? 이유가 살짝 사연 중에 있어요. 나보다 좀 저 사람한테 관심 있고 나는 조금 나한테는 소홀하신 것 아닌가? 관심이 덜하신 것 아닌가? 나한테는? 이런 마음이 드신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이미 제가 볼 때는 목사님이 이해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내 성향이요. 원래 사랑받기를 좀 원해요. 관심 받기를 조금 더 예민하게 원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본인을 돌아본과 동시에 또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이기도 하거든요. 감사하자라는 말씀과 함께 한 말씀만 더 나누게요. 뭐냐면 목사님한테 얘기하세요. 솔직하게. 목사님 저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목사님께 심진구 목사님이 그러는데 목사님한테 털어놓으래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냥 멋졌거든. 심진구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이러면서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이 따뜻한 사랑으로 보듬어 주실 거예요.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두 곡의 찬양 띄워드려요. 지선의 너 시험을 당해, 조수아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옛날 임금 다윗성에 낮은 마구 있다니. 찬송가 119장의 첫 구절인데요. 2절에 가서 낮고 천한 사람들 사랑하며 사셨네로 이어질 때면 늘 코끝이 찡합니다. 우리 모두의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죠.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역사가 빛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 아래 해조차 어두워진 그 성스러운 역사와 진실은 낮고 천한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기에 지금도 온전히 부여잡을 뿐입니다. 김도현님의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2026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효,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이것이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의 김경화입니다. 오늘 아주 귀한 두 분을 모시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미국에서 오셨습니다. 아틀란타 세한장로교회 송상철 목사님, 그리고 신일교회 이권희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아주 잘생기고 멋진 두 분이 지금 제 앞에서 울고 계셔서요.
1: 인사를 드린 게 너무 행복하네요.
0: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방송 가족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좀 더 소개 부탁드리고요. 또 축복의 인사 말씀도 부탁드립니다.
1: 네, 저는 아틀란타 세한장로교회를 개척해서 31년째 목회하고 있는 송상철입니다. 지금 나이는 한 74세이고요. 한국에서 22년 목회하고 40살 나이에 미국 가서 공부 좀 1년 하겠다 하고 갔다가 못 돌아오고 거기 하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게 하셔서 개척을 해서 지금 31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저희 세한장로교회는 좋은 특징이 있는데 전 교인들의 평균 연령이 36세 네. 정도 되는 아주 젊은 교회입니다.
0: 네. 네. 옥사님 74세라고 하셨는데 거의 뭐 10년을 내려가도 괜찮을 것 같은
1: 감사합니다.
0: 그런 멋진 모습이시고요. 목사님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2: 네. 신일교회 담임 목사 이권입니다. 금천구에 있고요. 저는 청빙을 받아서 25년째 그렇게 행복하게 제자 홀로 먹게 하고 있습니다.
0: 네,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는 또 한국 교회 우리 목사님 두 분 모셨습니다. 송상철 목사님은 지금 미국에서 잠깐 들어오셨잖아요.
1: 네.
0: 하나님을 만나게 된 스토리를 제가 이렇게 쭉 들으니까 드라마 같기도 네. 하고 그렇거든요. 들려주신다면요.
1: 네. 제가 원래는 중학교 때 꿈이 의사가 되는 거였어요. 저는 충청남도 보령 대천에서 자라났는데, 네, 의사가 되려고 생각을 했는데 아버님이 중학교 1학년 때 갑자기 중풍으로 쓰러지셔서 네. 전신이 다 마비가 된 거예요. 아버님이 나름대로 사업을 여러 가지로 크게 하셨는데 쓰러지시니까 모든 동업하던 분들이 부채를 다 이쪽에 떠넘기고 아버지는 의사 표시도 못하고 울기만 하는 네. 그런 상태가 되니까 모든 경제적인 부담과 어려움을 저희가 다 떠안게 됐죠. 그래서 인문계 고등학교를 갈 형편이 안 돼서 포기하고 있다가 결단의 마음이 생겨서 서울에 올라가야 되겠다. 여기서는 도저히 내가 살 수 없다. 그래서

0: 실업계 고등학교 상고, 공고, 원서를 3개씩을 6개 갖다 놓고 선생님하고 상담했는데 너는 아버지 아픈 다음부터 공부를 안 했으니까 미국으로 가는 것만큼 어려운 게 그 당시 시골에서 서울로 공부하러 올라가는 게 힘들었거든. 유학 간다 그랬어요. 갈 수가 없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나 요번에 안 가면 평생 선생님 뒤따라다니면서 무덤까지 파서라도 제가 원망할 거니까 서울에 한번 시험 보기만 하게 해주세요. 떨어져도 시험 보고 떨어졌다는 말 듣고 싶어요. 그래서 서울의 성동 공고를 이제 입학하게 됐습니다.
1: 네.
0: 그런데 그 공고가 요즘은 좀 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대학 진학을 못 가게 된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가 많아요. 다 공고에 왔는데 그거를 서로 싸우면서 스트레스 풀고 갈등과 폭력이 굉장히 심합니다.
1: 엄청 험악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0: 시골에서 올라왔다고 텃세를 하는데 한두 명은 투두루 팼는데 그다음부터는 그 텃세가 점점 많아서 한 10명씩이 학교만 가면 저를 노리고 공격해오는 거예요. 집단적인 괴롭힘 속에서 야 여기서 공부도 못하고 죽겠다. 그래서 나를 보호하려고 찾다가 운동부에 들어갔는데 역도부였어요.
1: 네.
0: 체격 크고 150명 이상 되는 부원들이 뒤에 있으니까 아 이제 됐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가 음성 폭력 서클 본부였어요.
1: 저런,
0: TNT 건드리면 터지는 거야.
1: 완전히 그 본부를 찾아가신 셈이
0: 저도
1: 되네요.
0: 저도 모르게 들어갔어요.
1: 네.
0: 수렁에 빠졌는데 매일 그다음부터 누군가 친구가 억울한 일 당하면 해결해 주러 갔다가 싸우게 되고 나중에 싸움이 점점 심해져 가지고 가방에는 책은 없어도 무기는 하나씩 들어가야 될 만큼.
1: 네.
0: 그런데 이제 고민이 많았죠. 왜냐하면 우리 집안을 일으켜야 될 장남인데. 네.
1: 학원 날 폭력.
0: 네. 맨날 원하지 않는 싸움만 하고 다니고. 앞으로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1: 이러다가 뭐 나중에 교도소 갈 수도
0: 그렇죠.
1: 있고.
0: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지역의 동네에 성님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진짜 조폭들이죠. 이분들이 가끔 와서 짜장면을 사주면서 단합대회를 시키고 그중에 눈에 띄는 애들은 또 스카우트에서 갑니다. 가면 이제 나이트클럽에 가서 뭐 하다가 또 싸움하다가 또 형님 대신 감옥에 또 한 10년 들어갔다 오고 그렇게 별다는 거는 그냥 순식간에 되는 일이거든요. 거리 가든지 아니면 이거 뭐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1: 눈에 그냥 보이는 진로가 그러네요.
0: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 어느 날 학교 가려고 종점에 서 있는데 어떤 예쁜 여학생이 와서 핑크빛 편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꼭 만나고 싶대요. 그런데 이 주소로 약도로 찾아와 달래. 그래 갔습니다. 갔더니 거기가 교회예요.
1: 와, 하나님께서 너무 힘드니까 천사를 보내신 것 같네요.
0: 뭐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는데 첫날 가서 들은 설교가 하나님은 안 믿어지는데 젊은이가 비전도 없이 꿈도 없이 결단하지 못하고 방황하면 안 된다는 그런 챌린지가 있는 메시지가 들려오는데 야 세상에 이런 얘기 해주는 데가 있구나.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충격이 되면서도 너무 좋은 거예요.
1: 너무 기댈 데가 어른한테도 없는 그런
0: 그럼요.
1: 세상이었는데.
0: 그래서 교회를 다니게 되고 그 여학생들도 잘 돌봐줘가지고 안 빠지고 다니다가 고3이 됐을 때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잘못하면 조폭 형님들이 스카우트에 가면 이제 그냥 인생 끝나는 거고 아니면 그냥 졸업해서 토목을 공부했는데 현장 노가다 공사장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술, 여자, 담배 그리고 도박, 폭력 이런 것밖에 없는데 내 인생을 이렇게 가서 되겠는가. 가면 과연 우리 가정을 일으킬 만큼의 돈을 벌 수 있겠는가 고민을 하게 됐죠. 또 그렇게 사는 게 또 믿음 생활 막 시작했을 때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니까 보람이 있겠는가.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하나님 꼭 만나야 되겠다. 만나야 인생 문제가 해결되겠다.
1: 결단을 하셨네요.
0: 결단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을 꾸준히 읽으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막연한 대답을 해 주더라고요. 한 100여 명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냐. 두 대답을 듣고 이제 학교에 성경을 가지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때 다들 폭력 서클에 이제 그 당시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총무까지 됐는데 총무가 성경 가지고 다닌다고 애들이 이제 막 수군거리기 시작하고 그러던 어느 날 한 세 달쯤 됐을 때 한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어요.
1: 할렐루야.
0: 제가 불쌍하고 그래서 네. 울다가 죄인인 걸 또 깨닫게 되고 네. 우리 아버지가 불쌍하고 네. 가만 보니까 아버지 같은 인생을 모든 사람이 다 살고

0: 있는 네.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고생하고 살만하면 병들고 쓰러지고. 야,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인생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서 살아야 되는가? 결단하고 이제 기도하게 됐는데 세 달쯤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어요.
1: 네.
0: 갑자기 천국의 제안이 들어왔어요.
1: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이제 주변을 또 정리하고 네.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는 네. 험한 또 난관이 기다리고 있어요.
0: 하나님의
1: 있었을
0: 사랑이
1: 같아요.
0: 들어오고 천국이 들어오고 죽어도 사는 영생을 확실히 믿는 복음이 확신으로 들어오니까
1: 아멘.
0: 좀 고통당하고 죽는 것도 별 문제가 없겠더라고요. 네. 조폭에 들어가서 빠져나오지 못한 이유가 죽을까 봐.
1: 네.
0: 내 맞아서 죽을까 봐 두려워서 그러거든요. 세상에 두려운 게 없어진 거예요.
1: 네.
0: 그래서 탈퇴 선언했죠.
1: 네.
0: 그래서 결국은 방과 후에 한 50명 있는 가운데 죽도록 매를 맞았어요.
1: 네.
0: 칼로 찔리는 위기도 겪고
1: 네. 네,
0: 하나님이 저를 크게 상하지 않게 해 주시고 탈퇴를 하게 됐습니다.
1: 네.
0: 제가 러닝샷을 찢어서 혈을 손가락을 깨물고 혈서를 하고 탈퇴하고 착하게 살자 바로 살자 했는데도 수십 번에도 안 됐는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한꺼번에 해결돼 버린 거 깜짝 놀랐어요.
1: 네.
0: 제가 탈퇴하는 모습을 보고 한 세 명의 친구들도 탈퇴를 해가지고 저하고 같이 교회를 다니고 그랬습니다.
1: 할렐루야. 그때 당시 참 험악하고 어려운 네. 모두 다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때죠. 분노에 차있고 그랬던 네.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시니까 네. 인생이 바뀌게 되었네요. 네.
0: 하나님 만나면
1: 네.
0: 거기 길이 있고 해답이 있더라고요.
1: 아멘.
0: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1: 네.
0: 거예요.
1: 네. 지금 그런 어려움 가운데 뭐 여러 가지 질병이라든가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가 또 가족과의 갈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지금 끙끙대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으시잖아요.
0: 네. 네.
1: 그분들도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이
0: 네. 맞습니다.
1: 변할 텐데요. 목사님도 네. 한 말씀 해 주신다면요. 네.
0: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간절히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1: 아멘.
0: 막연하지만 그때는 그게 절실하니까 절박한 마음으로 여기가 해답이다. 이것이 최고의 진리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모아서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만나주시더라고요.
1: 반드시.
0: 네, 반드시 만나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면 한 방에 인생이 대박나요. 다 네. 해결돼 버려.
1: 네.
0: 해답이 보여.
1: 네.
0: 어떤 건 금방 해결되기도 하지만 어떤 건 마음 안에서 정리가 되고 점점 시간과 함께 해결되기도 하고요. 그때 몸도 약하고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 경제적인 위기도 있고 모든 게 다 해결된 거예요.
1: 네.
0: 너무너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청소년들이 있다고 하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 계십니다.
1: 아멘, 아멘.
0: 나보다 훨씬 똑똑하고 천재 같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고 살았더라고요. 변해되고. 그 사람들 바보가 아닙니다. 하나님 반드시 찾으면 만나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1: 네.
0: 만나시기 바랍니다.
1: 아멘. 정말 그 어려운 환경을 사람이 어떻게 바꿔줄 수가 있겠어요.
0: 맞습니다.
1: 천재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네. 기적이라는 생각이
0: 네,
1: 다시 한번 듭니다. 그 이후에 수렁에서 건진 내 아들하고 목사님은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목사님 되시고
0: 네.
1: 또 미국에서 목회하시다가 지금은 그림 1:1 전도 양육 행복 에 대해서 네. 하고 계시거든요.
0: 네.
1: 인생을 변화시키는 앞에 부제가 붙어 있거든요.
0: 네.
1: 어떤 내용인가요?
0: 제가 그렇게 하나님 만나서 변화되고 변화된 핵심에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선명하게 깨달아지고 그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됐어요. 습관적으로 교회 생활에서 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체험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1년 동안은 직장 생활을 했어요.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인생의 참 허무한 모습, 부자가 돼도 만족이 없고 공부를 많이 해도 평안함이 없고 인생에 행복과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발견하고 고민하는 중에 복음 전도자가 되라는 부름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그 부름이 다른 분들이 설교하면 나라면 저렇게 설교 안 할 텐데 이렇게 하면 설교가 더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품게 됐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네가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확인하고 점검한 다음에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소명이구나.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됐는데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는데요. 공고가 대학 가기를 포기하거나 갈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0: 선생님이 우리를 생각해가지고 니네 대학 안 가는데 그 골치 아픈 영어 가지고 씨름하지 마라. 그러면서 1년에 레슨 1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레슨 3만 배운 거예요. 그런데 신학교 갔는데 야 이거는 완전히 어학이 네, 전부잖아요.
1: 네.
0: 첫 번째 중간고사 때 시험 문제를 받았는데 영어 시험 문제니까 제일 먼저 하는데 쓸 수 있는 게 반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썼다고 다 맞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신속하게 결심을 하고 시험지를 뒤집어 엎어서 교수님 죄송합니다. 썸머 때 뵙겠습니다. 그리고 놓고는 총신대 뒷산 그 산에 올라가서 그 기도실이 있는데 기도를 했어요.
1: 또 결단을 하셨네요. 네.
0: 하나님 저 잘못 찍은 것인 것 같아요. 제가 목사는 그냥 강단에서 콜라 마시면서 막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힘든 길인지 몰랐습니다. 저는 여기 올 군번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참 넋두리하면서 기도하다가 그래도 믿음이 그때 좀 들어갔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
1: 아멘.
0: 내 외적인 실력은 이게 안 되지만 혹시 그래도 하나님이 믿음의 능력으로 나를 세우기 원하신다면 하면서 10가지 기도를 했어요. 한국에서 영어 공부 못했으니까 미국 본토 가서 공부하게 해주세요. 기왕에 미국 가서 공부하는 김에 55세 이전에 박사 학위까지 받게 해주세요.
1: 네.
0: 50나라 이상 외국을 다니면서 복음전도 하게 해주세요. 이게 다 영어와 관계된 기도예요. 그리고 목회를 하나님 축복해서 만 명 전도해서 목회하게 해주세요. 또 200명 선교사 후원하게 해주세요. 200명 장학생 키워내게 해주세요. 교회 건물 10개 이상 직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1: 네.
0: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한 거예요.
1: 아주 뜨거운 불타는
0: 말도 안 되는 기도. 저로서는
1: 하셨네요. 네,
0: 하나님이 정말 제대로 찍어야만 되는 일. 딱 붙잡아 주시고 끌어 주셔야만 될 만한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한 거죠.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다 이루어졌어요.
1: 할렐루야.
0: 그래서 그 기도 때문에 제가 22년 목회하고 40살에 늦은 나이인데 미국에 공부하러 가게 됐습니다.
1: 네. 그래서 미국에서 사역하시면서 지금은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림 네. 1대1 전도 양육 행복 세미나까지 하고 네. 계시는데요. 그 하게 된 이유는 또 어떤 걸까요?
0: 이민 목회가 말로만 듣던 목회 상황과는 정말 너무나 다를 만큼 아마 한국 목회보다 10배 이상 힘든 것 같아요. 사람도 적고 사람들도 다 깐깐하고. 거기서 이민 목회의 이제 쓴맛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 인도하셔서 아틀란타로 가라 그래서 순종을 갔더니 7년 만에 1,000명이 넘게 모이더라고요.
1: 네.
0: 기적 같은 일이죠.
1: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0: 대단한 일인데 1,000명이 모였는데 초기 개척했던 몇 분들의 장로님들이 장소가 좁아서 이제 이전하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 목사님 우리 얘기를 들어주면 우리가 다 협력하지만 그걸 거부하면 우리는 모든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목사님을 반대하겠습니다. 그럼 뭘 원합니까? 그랬더니 자기들이 은퇴를 하는 조건으로 내 동서를 장로 세워주세요.
1: 네.
0: 내 친구가 나하고 말이 잘 통하는데 한 사람이 당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뭐
1: 네.
0: 이런 식의. 그런데 그 장로 세워달라고 하는 그분들은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겠다고 얘기하고 다니는 분들인데 어떻게 목사의 양심으로 예스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다 들어주면 교회 이전하고 건축하는 일 다 자기들이 물집양면으로 적극 도와주고 안 그러면 수단 방법 안 가리고
1: 네.
0: 반대하겠대. 그런데 제가 저하고 1년 동안 제자 훈련해서 그분들 믿음이 잘 세워지도록 하고 교회는 또 이전하고 건축하고 축제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지혜롭게 나름대로 대답을 했는데 이분들은 그게 노라고 들은 거예요.
1: 네.
0: 그래서 그다음부터 어려움을 3년 동안을 정말 어려움을 겪었는데
1: 네.
0: 답이 없는 거예요.
1: 네.
0: 근데 그분들 중에 평소에 내가 저렇게 귀한 믿음의 사람이 있을까? 세월로 가는 게 너무 아깝다. 하나님 저분들 늙어지지 않고 저 믿음으로 충성하게 해주세요. 그랬던 분들이 다 휩쓸려 있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제가 믿음 좋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성령 받았다는 말이 뭔가? 은혜 받았다는 게 뭐냐? 거듭났다는 게 뭐냐? 이렇게 안 달라지고 온도습도 자기 요구 조건이 달라지면 언제든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데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거듭남인가? 그래서 왜? 라고 하는 질문을 10가지를 하게 됐어요. 나중에 이제 문제는 해결됐는데 제가 목회가 어려워진 거예요. 왜 이게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변화가 안 되는가? 이거 답이 없으면 나는 목회 못 하겠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10년 동안을 기도했는데요. 보따리를 기도하다가 예수님께 던져버렸어요. 목회 보따리.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제자 훈련을 우리도 20몇 년을 했고 별거 다 했는데도 안 달라집니다.

0: 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1: 못하겠습니다.
0: 네.
1: 그런데 하나는 몇 달 후부터 오이는 봐라. 이제 바닥에 내려갔네. 그러셨나 봐요. 하나하나 응답을 열어주시더라고요.
0: 네, 할렐루야.
1: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응답에 따라 만든 게 그림 일대일로 전도해야 된다. 그리고 전도만 하지 않고 양육을 해줘야 된다.
0: 네.
1: 그리고 전도받고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그때 전도자가 되도록 사역자로 키워야 된다.
0: 네.
1: 오랫동안 책상 앞에 1년 2년 앉혀놓지 말고 그러면 다 불이 식어요. 구원의 감격이 있을 때 눈물로 복음 전도할 때 그때 전도하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림 1대1 전도 양육 넓게 말하면 재생산 사역자 훈련
0: 네. 네,
1: 그런 내용으로 이 교재를 만들게 됐습니다.
0: 네, 이걸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보셨을 것 같아요.
1: 네.
0: 어떠셨는지요?
1: 저희 교회가 달라지는데 코비드 기간을 이거 하면서 1년 후에 지나게 됐는데요. 신앙의 내용이 한 최소한도 제가 볼 땐 5배 정도 좋아진 것 같아요.
0: 할렐루야.
1: 영적인 성장이
0: 네.
1: 예배가 달라지고 우리 교회는 코비드 중에 한 번도 예배를 멈춘 적이 없어요. 마스크 하나 끼고
0: 네.
1: 또 심하다 그러면 2개 끼고
0: 네.
1: 3개 끼고 그래도 환자가 좀 생겼다 그러면 주차장에서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렸어요.
0: 밖에서.
1: 저는 밖에서
0: 예.
1: 그럼 FM으로 맞춰가지고 라디오 안에 다 들어가서
0: 네.
1: 아멘 할 때는 빵빵 크락션 눌러가면서
0: 네.
1: 250대씩 차가 들어와가지고
0: 네.
1: 예배드리고 부활주일에는 15번 예배를 드렸어요.
0: 네. 이 영적으로 뜨거워지니까.
1: 뜨거워지니까 뭐
0: 예배가
1: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0: 예배가 축제가 되는 예배가
1: 거죠. 예배가 축제가 되고 아버지가 4명이나 되고 감옥에 갔다 오고 불법 체류자로 절망적인 친구가 자기 여자친구가 데리고 와서 교회라도 가서 위로 받아보라고 왔는데 거듭나가지고요. 지금은 아주 어마어마한 사람이 됐어요.
0: 정말 하나님이 못 쓰신 사람이 없다는
1: 예.
0: 생각이 그냥 드는데요.
1: 그냥 전도가 구원받고 교회 나오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인생 전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0: 할렐루야.
1: 어마어마한 사업가도 되고 7년 만에 그 아틀란타 주변에서 제일 유명한 사업가가 된 사람도 있어요.
0: 네.
1: 자살하려고 하고 사업 실패하던 사람이.
0: 뼛속 깊이 바꾸는.
1: 전체가 달라져요.
0: 그런 사역이네요.
1: 네, 네. 정말 깜짝 놀랐어요.
0: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많이 하셨잖아요.
1: 네.
0: 특히 오늘 신일교회 이권희 목사님을 초대한 것은 그림 1대1 세미나 하시면서 교회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내용이신지요?
2: 제가 3년 전에 우리 송성철 목사님을 이제 알게 되고 저희 교회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일과를 하고 실습을 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복음 전도를 하는 그런 실습의 시간이었어요. 송 목사님이 누가 나와서 한번 실습을 해보겠느냐고 그랬는데 제가 손을 번쩍 들고 제가 나갔어요.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났는데 그다음부터 제가 그렇게 전도를 하고 싶었고 전도를 했어요 사실. 그랬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 자신이 복음 전도하는 부분들 뭐 계속 하긴 했지만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없었는데 딱 이 세미나를 통해서
0: 할렐루야.
2: 정말 이게 복음이구나. 아, 이게 목회 본질행을 깨닫고 제가 그 자리에서 실습을 한 거죠.
0: 할렐루야.
2: 네. 그리고 세미나 끝난 후에 제가 이제 바뀌어준 게 뭐였냐면 저희 교회가 1년에 한 250명 정도 새가족이 오거든요.
0: 네.
2: 새가족이 크게 두 부리잖아요. 수평이동이 있고 처음 교회에 온 분들이 있는데 제가 새가족 신방을 하면서 말씀이 그냥 일반적인 그런 복음 메시지를 했는데 바뀌게 됐습니다. 그림 1대1을 가지고 일과를 제가 소개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했던 그분이 우리 교회 새가족이었는데 근데 이분이 거기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0: 할렐루야.
2: 네, 그러면서 저는 지금까지 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0: 네.
2: 저도 이제 천국에 깜짝 놀랐어요, 정말.
0: 네.
2: 네. 그러면서 제 자신이 이제 확신을 갖게 되니까 이거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더 전파해야 되겠다. 그래서
0: 아멘.
2: 처음에 한 게 직분자들이 있었거든요.
0: 네.
2: 그래서 직분자 교육을 제가 1가부터 12가로 제가 했어요. 그리고 새가족 양육사를 따로 이제 세워가지고 한 40명이 새가족 공부를 하긴 하지만 그 공부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1대1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목자들에게 그림 전도를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을 통해가지고 아주 잘 다져진 교회인데 그림 1대1 전도 세미나를 통해서 복음을 더 확신하게 되고 영혼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되는 그런 열매를 얻게 됐습니다.
0: 할렐루야.
2: 네.
0: 한층 더 영적으로 깊어지고

0: 성숙되는 네. 그런 모습이 네, 네. 그 교인들에게 보이니까 네. 목사님 참 보기만 해도 행복하시겠다는 네, 생각이
1: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소목사님 알게 된 게 네. 너무 감사합니다.
0: 우리 송상철 목사님 이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림 1대1 전도 양육 행복 세미나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이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지금도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아서
2: 맞습니다.
0: 목회에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2: 네.
0: 시간 관계로 정말 다 소개하지를 못하고 네, 네. 좀 함께 하시자고 네. 권면의 말씀 네, 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2: 그림 1대1 이 사역의 특징은 첫 번째는 그림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해가 쉽고
0: 네.
2: 감동이 되고 결정을 빨리 할 수 있어요.
0: 네.
2: 전 세계 모든 식당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메뉴가 뭐냐면 그림으로 메뉴판에 찍어놓은 음식이에요. 내용을 몰라도 그걸 보면 아 이런 음식이구나 상상하면서 빨리 결정을 해요. 그다음에 그림 1대1 사역은 복음이 그동안에 우리가 반쪽 복음만 믿었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와 저주를 해결해 주신 구세주다. 십자가 복음. 그런데 초대교회가 믿었던 복음은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그리스도는 구세주고 주라는 말은 그 당시 로마 황제를 가리켰어요. 로마가 다른 종교는 하나도 핍박을 안 했는데 기독교만 황제가 주도해서 핍박을 한 이유가 뭐냐.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천국 간다 그렇게만 믿었으면 핍박 안 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유일한 하나님이다라고 믿으니까 로마 황제 중심의 제국을 건설하던 로마가 볼 때 이거는 적대 세력이라고 오해한 거죠. 그래도 초대교회는 그 복음을 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현대와 가지고 전도 쉽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 죄사함의 구세주 그것만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영생 얻어요. 영생 얻었는데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0: 네.
2: 주인과 왕으로 믿어야 주인이면 드리게 되죠. 왕이면 절대 순종하죠. 그래야 롱타임 라이프타임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림 1대1은 그 복음을 온전한 복음을 통합적으로 전한다는 거. 그리고 삶으로 연결해요. 예수 믿으면 영생 얻습니다. 그런데 영생이 뭔지를 몰라요. 죽은 다음에 영생 얻는으로 생각하는데 죽은 다음에 영생 얻는 건 기독교 복음이 아니거든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과거 완료형으로 얻어 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누리질 못해. 왜? 영생이 뭔지를 모르니까 못 누리는 거예요. 알아야 누릴 수가 있거든요. 생명의 길이도 영생이어야 되지만 수준과 차원과 내용이 하나님 같은 생명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굉장히 쉬워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이걸 가지고 설명이 잘 돼요. 아이도 그림으로 전하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기도 쉽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기도 너무 쉬운 거예요.
0: 아멘.
2: 그래서 교회가 이거 사역을 시작하기만 하면 6개월 안에 초신자가 양육받아 믿음이 성장해가지고 다른 사람 전도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역자가 될 수가 있어요.
0: 할렐루야.
2: 12과까지가 돼 있으니까
0: 모든 목사님들의 꿈이죠.
2: 3개월이면 다 될 수 있어요. 이거 진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0: 네.
2: 실제로 해보니까.
0: 네.
2: 그래서 지금 이게 열매가 폭발적인데 쿠바 같은 나라는 제가 한 번가 세미나하고 우리 부교육자 두 번 세미나 했는데 예수 영접하고 결신한 사람이 50만 명이에요. 쿠바. 공산주의 국가인데 5천 개 이상의 교회가 2배에서 20배씩 부흥해가지고 쿠바 그 나라에 수천 명 모이는 교회가 많이 생겼어요.
0: 할렐루야.
2: 놀라운 일입니다. 성안교회라고 하남시에 있는데 장학봉 목사님 TV도 많이 나오시는데 이 훈련 받으시고 3개월 만에 500명이 전도 결신 교회 등록까지 했대요.
0: 네.
2: 그러니까 하기만 하면 됩니다.
0: 네.
2: 복음이 능력입니다.
0: 네. 이미 또 많이 해보신 분들이
2: 네.
0: 또 증언을 하고 있으니까요.
2: 네.
0: 하나님께서 참 급하시다는 생각이
2: 네.
0: 드네요. 이 대한민국이
2: 네.
0: 영적으로 점점 침체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에
2: 네.
0: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또 영적인 불을 다시 일으키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과도 많은 분들을 사용하신다는 생각이
2: 네. 감사합니다.
0: 들거든요.
2: 네.
0: 국동방송에 연락 주시면 저희가
2: 네.
0: 목사님 연락처를
2: 네네.
0: 알려드려서
2: 그리고
0: 친절하게.
2: 신일교회로
0: 네.
2: 연락해서 확인하시면
0: 네.
2: 어떻게 시작해서
0: 네.
2: 어떻게 효과적으로 교회에 유익하게 됐는지 들어보시면 진일교회 네. 이권희 목사님 한국의 롤 모델 교회가 되니까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좋습니다. 네. 네, 친절하게 네.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교회 전화번호 하나 알려주시죠.
1: 네. 02-892-292-2591번부터 3번까지 하시면 됩니다.
0: 네. 신일교회로 연락 네, 주시면.
1: 금천구 신일교회입니다.
0: 네. 또 네. 친절하게 알려주시니까요.

0: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은요, 미국 세한장로교회 송상철 목사님, 그리고 신일교회 이권희 목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저도 감사합니다.
1: 한 말씀만 더 하면, 네. 그림 1대1 대면 세미나 대규모로 내년에 오픈이 될 겁니다. 많이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0: 네, 그때 또 네. 초대해서 자세한 네. 말씀 또 나누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1: 네, 네. 네, 감사합니다.
0: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김경화였고요. 또 다음 주에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0: 라디오 예배. 라디오 예배 매주 토요일 이 시간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십니다.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외로운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은 풍요로워졌고 내 삶에 부족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마음에 공허와 외로움 더 깊어만 가는 우리 현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세계보건기구가 153개국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전 세계 인구의 15.8% 약 6분의 1, 6명 중에 1명이 외로움을 느끼며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13살부터 17세 청소년이 20.9%, 청소년들이 가장 외로움을 많이 타고요. 18세부터 29세까지는 17.4%, 30에서 59세까지는 15.1%, 60세 이상이 11.8%로 나타났습니다. 매년 전 세계 87만 명 이상이 이 죽음이 외로움과 관련되어 있다 하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영국은 국민 중에 900만 명 이상이 겪고 있는 고립과 고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8년 1월 17일 세계 최초로 외로움 담당 장관, 고독부 장관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현대 사회가 외로움의 문제를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2024년 외로움 없는 서울을 선언하면서 돌봄 고독 정책관을 임명했습니다. 한국사회 정보장정보원이 2024년 한국행정연구원의 한국인에 대한 조사를 분석한 결과 한국인 약 21%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 그러니까 전 세계 평균이 15.8%인데 한국 사람은 좀 더 많이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9세부터 24살까지 청소년 중에 고립 운둔 경험이 28.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외톨이 청소년이 최소 14만에서 52만 명 정도 된다. 외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외로움을 달래보려고 밤새 술을 마십니다. 마약에 손을 대기도 합니다. 그냥 하루 종일 줄담배를 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술을 마시고 취해도 술을 마실 때뿐 깨어나면 더 마음이 공허한 것입니다. 마약을 복용하도 복용할 때뿐이고 마약에서 깨어나면 더 정신이 혼미해지고 더 깊은 공허함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담배를 아무리 펴도 흡연할 때뿐이고 그 마음의 외로움, 공허함 메꿀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일찍이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이 육신이 공허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그렇게 절망적인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외로움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든 백성들을, 모든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만이 온 인류의 유일한 희망이 되십니다. 우리의 외로움, 아픔, 절망, 고통, 괴로움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우리의 외로움을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까? 잠시 사람들이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어도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외로움을 달래줄 수가 없습니다. 유명 인사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는 위치에 서 있어도 집에 돌아서 소파에 앉으면 외로움에 푹 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이 외로움에서, 이 마음의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가 있고 우리를 모든 문제 어려움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상 살아남을 때도 외로움, 절망의 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은시처가 되어주셔서 우리 마음의 평안함을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성경은 시편 31편 7절에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고난의 때, 외로움과 슬픔의 때 나의 은신처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시편 46편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91편 2절입니다. 나는 야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심히 외롭고 우울할 때 방에 들어가서 문 걸어 잠그고 불 끄고 혼자 웅크리고 앉아있지 말고 오히려 문을 열고 창문까지 확 열어 제끼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외치시기 바랍니다. 어둠에 웅크리고 있으면 더 깊은 어둠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술과 마약, 프로포폴 이런 거 의존하지 말고 이런 약물에 의존해서 더 몸이 망가지지 말고 사랑의 주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 앞에 나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이 절망에서, 이 외로움에서, 이 고통에서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절망과 고통과 외로움의 순간에 다가왔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말할 수 없는 평안함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그런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랑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외로움의 깊은 골짜기에서 건져주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절망의 터널을 지날 때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편함을 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 고난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일제 35년 동안 고난을 당한 것도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430년 동안 그들이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그들이 절망 가운데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저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드디어 430년 동안 저들이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오는데 글쎄 그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뒤에는 바로왕의 마음을 돌이켜서 군대를 몰고 다시 쫓아왔습니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요.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 떨면서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돌아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야훼께 부르짖고. 이때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담대히 저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의 너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실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 것이니라. 모세가 하는 명령대로 지팡이를 손에 들고 손을 탁 내밀매 바다가 쫙 갈라져서 홍해가 갈라진 그곳을 육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 앞에 홍해 같은 것, 문제와 어려움이 가로막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을 드시면 그 홍해는 갈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를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하나님께서 그 물을 합치셔서 저들을 다 심판하셨습니다. 악인들은 멸망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대신에 싸우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걱정합니까?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는 염려를 낳고 걱정은 걱정을 낳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 당할 때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저들이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로 3절입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야훼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그런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야훼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런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야훼는 용사시니 야훼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노래가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도구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의 때, 고난의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시편 34편 17절입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림을 당했을 때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를 절망에 들어서 건져주시옵소서. 나를 이 외로움과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슬픔, 이유를 모르는 쓸쓸함 주님 다 살펴보시고 주님의 평안함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위로와 용기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8절입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일생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12절입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갈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하루 한 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우리의 발걸음 발걸음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의 길 가운데 인도하시는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낮에는 얼마나 광야가 뜨거운지 약 50도까지 올라가는데 시원한 구름기둥으로 그를 덮으셔서 길을 가게 하시고, 밤에는 또 얼마나 추운지 영하로 내려가서 추위에 떠는데 뜻한 불기둥을 보내셔서 그들을 덮으셔서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입니다. 야훼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우리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 살아간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말씀의 구름기둥으로, 성령의 불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언제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고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깨달아 알고 주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뭐라 그래도 사람에게 흔들리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신 길을 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죄 짓는 자리에 가면 안 됩니다.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주님께서 아니라 하면 그 길을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늘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남을 물고 뜯는

그 무리와 어울려 있지 말길 바랍니다.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같이 그 자리에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날마다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 우리를 훈계하십니다. 부모가 자녀가 잘못됐을 때 자녀를 훈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를 훈계하시고 징계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절함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기도 하고 채찍질로 우리를 때리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미국 교회 가서 예배를 들어보니까 아이들이 부모님 옆에 앉아 예배 드리는데 소리 지르고 뛰는 법이 없어요. 조용히 앉아 예배 드립니다. 근데 아이가 잠깐 말 안 듣고 말하고 찡얼거리면 어머니가 데리고 화장실 가자 그럽니다. 아이들이 애가 놀라서 안 간다고. 왜 화장실 가면 가서 엉덩이를 맞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예배 끝나다까지 얌얌하게 예배를 잘 드립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좀 자녀들을 자유분방하게 길러서 뛰어도 좋고 소리쳐도 좋으니까 잘만 잘하다고 이렇게 돼서 문제가 많이 생겨납니다. 지난주에 뉴스에서 다 보셨겠지만 14살짜리 소년을 잡아왔는데 경찰을 막 발로 차고 온갖 욕을 하고 정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아이가 자기가 잘못을 했는데 경찰을 발로 막 걷어차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릴 때 엄하게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자라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갖 사고를 일으키는 사고의 원인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아이를 사랑하면 잘못될 때 야단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온유와 겸손의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잘 기도하며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거칠고 쌍욕을 하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걸 내버려 두니까 애가 점점점 더 문제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손버릇이 나빠서 자꾸 밖에 나서 남의 것을 훔쳐오는데 부모님이 야단을 안 쳤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옆에 친구 필통도 갖고 오고 노트도 갖고 오고 그러다가 애가 나중에 커가지고 고등학교 졸업반 때 아파트 문이 열리니까 옆에 집에 와서 물건 훔쳐 나오다가 붙잡혀갖고 손원원에 갔습니다. 아니 어렸을 때부터 바로 잡았더라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옛말처럼 그런 같은 잘못은 안 할 텐데 그렇게 잘못해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경계하노니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징계하실 때 회개하고 깨어지면 됩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부족하고 못난 나를 주님이 늘 사랑의 채찍으로 때리십니다. 바른 길을 가게 하라고.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우리가 잘못된 말을 하고 잘못된 사람과 어울릴 때 우리를 때리시는 것입니다. 바로 바른 길로 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우리 일평생 하나님께서 복받은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북한에서 43년 동안 구군포로 잡혀있다가 탈출해 나온 조창호 중위가 있습니다. 1930년 평양의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이 조창호 중위는 할아버님이 평양에서 일어난 의사였는데 자기 손자가 민족을 사랑하는 민족의 주자 안창호 선생님처럼 자라고 이름을 창호라고 졌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조창호입니다. 7살 때 서울로 내려와서 세문학교에 다녔고 그리고 1950년에 연세대학교 입학을 했는데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 나라가 어려운데 무엇을 망설이냐 말씀하셔서 자원입대하여 육군 포병 소위로 임관하고 전쟁에 참여해 저가 나갔습니다. 1951년 6.25 전쟁이 한참 중이던 5월 16일부터 21일까지 강원도 인제 현리전투에서 그가 포로로 붙잡혔는데요. 중공군의 제9병단의 대규모 공세로 육군 3군단의 3사단, 9사단이 포위되어 약 19,000명의 대한민국 국군들이 전사하거나 실종되고 모든 무기와 장비의 70%를 다 빼앗긴 6.25 전쟁의 최대 참패 가운데 하나로 치욕적인 패배를 기록한 전투입니다. 그는 현리전투에서 후퇴하다가 포로가 되었는데 취전협정 이후에 이분의 시체들을 찾을 수도 없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서 결국은 국군은 전사자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다 6.25 전쟁 때 죽은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죽지 않고 살아 있었습니다. 북한에 올라가서 국군 포로라는 이유로 온갖 회와 협박을 받았지만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탈출하려다 발각이 돼가지고 반동문자라는 죄목으로 노동교화소에서 13년 동안 강제노역을 혹독하게 치러야 됐습니다. 이후에도 광산에서 13년 넘게 중노동을 하며 폐에 먼지가 껴서 폐병이 걸리고 하루 10시간 넘는 노동과 함께 식량은 300g 조금 주는 그 음식을 가지고 교복을 연명하면서 참혹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그 가진 신앙의 힘으로 버티고 이겨나갔습니다. 늘 강제노역과 고초를 겪으면서도 말씀을 마음속으로 묵상했습니다.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으셨다. 나는 언제 곧 내 종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런 결심하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희망의 끈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1994년 몸에 병이 깊어지자 이제 내가 죽더라도 고국 땅에 묻히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고 목숨을 건 탈출을 합니다.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탈출하여 작은 목선을 타고 20여 일 동안 이 거친 풍랑을 헤치고 표량 끝에 대한민국 어업지도선에 의해서 극적으로 구조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43년 만의 귀환이었습니다. 병원에서 가족들과 제외한 그들은 붙잡고 서로 눈물만 흘렸습니다. 오랫동안 간직했던 그 소망과 기도가 이루어진 시간이었습니다. 귀환 후에 국군 수도병원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육군 소위 조창호 군번 212966 무사히 돌아와 귀환 신고합니다. 격려하며 보고를 했고 서울 현충원을 찾아가서 자기 이름이 새겨져 있는 전사자 위패에서 이름을 지웠습니다. 이 일은 많은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육군 중위로 진급하고 보복 훈장 통일장을 받고 난 다음 육군사관학교에서 전역식을 가졌는데 44년 3개월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최장의 군복무 기록을 남기면서 군생활을 마무리합니다. 44년 3개월 동안 그가 군복무 기록을 남기고 군생활을 마감한 후에 한나라 갈 때까지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포로들과 납북자들을 인권을 존중하면서 그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여러 곳에 다니며 북한의 시상을 알렸고 미국 하원의원회 청문회 가서 북한의 인권 실태를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2006년 11월 달에 76세로 일기로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그가 전역식 후에 이와 같은 말씀을 남겼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1,000명 가운데서 한 명 살아남을까 말까 한 그 지옥 같은 교화소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나왔을까 신기하다. 그러나 끝내 버리지 않은 희망이 내 삶을 버티게 해준 원동력이었다고 믿는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신앙의 힘이 큰 도움이 되었다. 교화소뿐만 아니라 북한 어디에도 신앙의 자유는 없다. 난 교회에 나가거나 예배를 볼 수 없었어도 항상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간구했다. 물론 찬송도 부를 수 없었지만 입속으로 늘 불렀다. 나 혼자 이겨내지 못할 괴로움을 겪을 때마다 주님께 간구하면 주님은 내게 늘 평안함과 새로운 의욕을 주었다.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면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릴 수 있었다. 어머니께서 이 못난 자식을 위해 얼마나 오랜 시간을 기도하실까 떠올릴 수 있었다. 그래서 더욱 그 순간만은 어머니와 나는 함께 있다고 믿어졌다. 늘 어머님께서 잘 부르시던 찬송을 생각했다. 그 찬송은 지금도 찬송가를 보지 않고서도 혼자 부를 수 있다. 43년의 즐거도 내게서 신앙을 빼앗아가지는 못했다. 찬송을 늘 암송해서 힘들 때마다 부르고 또 부르던 찬송이 예수는 나의 힘이요 이 찬송인데 저희 아버님도 북한에서 탈북해서 내려오셨는데 이 찬송을 그렇게 많이 부르셨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이 찬송이 오늘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디오 예배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설교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지역번호 02-6181국에 9191번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전화해 주십시오. 라디오 예배 토요일 순서를 맺습니다. 감사합니다.

0: 사랑과 섬김 기독교 연합봉사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0: KBS 이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시청 안 하셨죠? 하늘 편지 이정현입니다. 며칠 전이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가서 엄마와 대화를 나누는데 거의 매일같이 기도원에 다니시는 엄마께서 이런 말을 하십니다. 기도원이 천국이라니까. 가면 시원하지, 찬양 나오지, 말씀 듣지, 기도하지. 이렇게 좋은 것만 누릴 수 있으니 가서 앉아있기만 해도 은혜가 된다고. 이 말을 하시는 엄마의 환한 표정이 정말 평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주님 안에 또 주님 곁에 있음이 진정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행복한 사람들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나의 아내 거하라 김대환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8월의 첫날, 네, 토요일을 지나고 있는데요. 어떤 하루 지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계신 곳에서 편안하게 찬양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도 가득 충전하셨으면 좋겠고요. 들으시면서 문자 메시지로 저와 소통하길 원하시는 분 혹 계시다면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여전히 서머 스페셜로 진행하면서 은혜로운 찬양들 많이 많이 전해드릴게요. 메시지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몇 분을 선정해서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예쁜 성경 라스텔라에서 성경책을, 6남매 핸드메이드에서 만든 예쁜 파우치를, 식비는 줄이고 맛은 높이고 쿠기지에서 밀키트 선물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2491님, 날이 너무 덥네요. 주말에도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제가 운전하고 가는 길에 극동방송이 친구가 돼주네요. 이번에는 일이 많아 휴가도 못 가지만 극동방송과 함께 보내려고 합니다. 이것도 주님의 은혜겠죠? 라고 주셨습니다. 휴가도 못 가실 만큼 바쁜 여름을 지나고 계시지만 주님이 더 큰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쉼의 시간도 꼭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힘내십시오. 0481님, 안산에서 극동방송 듣고 있어요. 무더위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겨냅니다 하셨어요. 아멘입니다. 찬양 바로 이어드릴게요. 공인현의 목소리로 함께 하시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하늘편지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듣고 싶은 찬양을 신청하실 분 계시다면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0785님, 지난주에 교회에서 구역 대신방을 했습니다. 구역 식구들이 다 모여서 작은 모임을 하니 은혜입니다. 아, 찬송 여기에 모인 우리 들려주세요 하셨는데 사진도 함께 첨부해 주셨거든요. 아, 사진 속에 보이는 한 분 한 분의 표정에서 평안과 또 행복

추억이 느껴지네요. 그 따스한 온기로 더욱 하나 되는 교회 되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사연 감사해요. 9507님 주만 바라볼지라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바로 이어드릴게요. 주만 바라볼지라 박신아 콰이어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네, 서머 스페셜로 함께한 하늘편지 어느새 맺을 시간이 됐는데요. 끝곡으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띄워드리며 인사드릴게요. 더욱 주님만 바라보는 8월 꼭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정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가 넘치는 방송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1: In those days, Israel had no king. And in those days, the tribe of the Danites was seeking a place of their own where they might settle, because they had not yet come into an inheritance among the tribes of Israel. Judges chapter 18, verse 1.
2: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이때에 거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이때까지 기업의 땅 분배함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사사기 18장 1절 말씀.
1: 헬로 에브리원 and thank you for joining us for English Bible Fellowship. I'm Changsoo Kim, broadcasting on FEBC Mission FM from the nation's capital, Seoul.
3: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창수입니다. 8월입니다.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온열 질환자의 숫자도 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큰 지진도 이곳저곳에서 많이 나고 가까운 일본에서도 말이죠. 또 조금 있으면 태풍이 여럿 발생하겠죠. 크고 작은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더운 야외에 너무 오래 계시지 말고 건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네,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 또 리마인드 드립니다. 13일에는 여수에서 그리고 14일에는 익산에서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에 어린이합 창단원 약 700여 명이 모여서 찬양과 율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꼭 오셔서 관람하시기 바랍니다. 큰 감동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English Bible Fellowship 오늘 순서도 역시 찬양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Steve Darmody가 부릅니다. There is a fountain. 우리말 제목은 샘물과 같은 보험은입니다.

아멘.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The Danites were a tribe of Israel. Danites, 단 사람들, 단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있었죠. 그 중에 하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That had not received their land of inheritance during the reign of Joshua. 그런데 이 단지파는 여호수아가 다스릴 당시에 inheritance, 상속을 받지 못했어요. 땅을. That had not received their land. 그러니까 인간인지라 우리도 좀 받았어야 되는데 하는 서운함이 있었겠죠. They wanted to have their own area of land. 그들도 또한, 즉 단지파들도 또한 자기들만의 땅을 갖고 싶었죠. So they sent five men to go see who they could attack to get some land. 그래서 이 단지파 사람들이 다섯 명을 뽑아서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너희들 가서 who they could attack, 누구를 과연 공격해서 우리가 땅을 좀 뺏으면 좋을지 좀 알아보고 와라. 이렇게 해서 대표단 정탐꾼을 다섯 명 뽑아서 보냅니다. The spies went to the mountains of Ephraim. 그래서 이 정탐꾼 다섯 명이 에브라임 산지로 갑니다. And recognized Micah's priest. 그리고 이야기가 좀 건너뛰었습니다만은 미가의 제사장, 제대로 된 제사장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레위 지파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미가가 이 사람을 지

옷장을 하나 준다는 의미로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출신 제사장을 이 정탐꾼이 알아보는 거예요. They asked the priest if their journey would be prosperous. 이 레위는 지금도 단지파의 정탐꾼들이죠. 이들이 이 레위 출신 제사장에게 묻습니다. If their journey would be prosperous.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참 땅도 못 받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우리도 땅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정탐을 하러 가는 것이니 당신이 보기에 우리 계획이 좀 성공할 것 같소? 이렇게 물은 거예요. And the priest told them. 그래서 그 제사장이 told them, them이 정탐꾼들이에요. 정탐꾼들에게 말해줍니다. 다음과 같이. That they would be successful. 그들 계획대로 가서 하면 다 잘 될 거라고, 성공할 거라고 말해줍니다. The spies went and found Laish. 그래서 정탐꾼들이 가서 이 라이스라는 곳을 발견합니다. A nice city, 참 좋은 도시예요. That had no ties to any neighboring countries. 그리고 이웃의 어느 나라와도 어떤 관계를 맺지 않고 있던 그런 라이스라는 곳을 찾은 겁니다. This would be a safe city to attack. 이 도시를 공격해도 큰 탈이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지요. And steal without fear of starting a major war. 그래서 큰 전쟁을 치르지 않고도 피를 흘리지 않고도 이 땅을 빼앗을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The five spies came back to the Danites. 그래서 이 다섯 명의 정탐꾼이 다시 단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And reported about the city of Laish. 그리고 자기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온 라이스라고 하는 도시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The Danites decided to steal this land. 단지파 사람들은 결정을 하게 되죠. 이 땅을 빼앗겠다고. So, they sent 600 armed men up into the mountains to steal the city. 그래서 그들은 600명의 무장한 사람들을 보냅니다. 어디로요? Up into the mountains. 자, 그 산지로 보내는 거예요. To steal the city. 그 도시를 빼앗기 위해서 보냈죠. The five people spent the night at Micah's house. 가기 전에 이 다섯 명의 정탐꾼들은 미가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And they recognized the voice of the man from Levi's tribe. 그리고 들어보니까 레위 지파 사람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알아봅니다. This may mean that they knew him already. 그것은 무슨 말인고 하면은 they가 여기서는 정탐꾼들이잖아요. They knew him already. 그리고 him은 이 레위 출신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는 이 정탐꾼들이 들어보니까 저 사람 우리가 아는 사람인데 하고 그 사람의 목소리를 알아봅니다. He came from Bethlehem, Judah. 이 레위 지파 제사장은 베들레헴 유다 출신이었습니다. This town was near where they lived. 그리고 이곳은 자기들이, 즉 단지파들이 사는 곳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He probably had a southern accent. 아마도 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남부의 사투리를 쓰고 있지 않나 싶어요. So maybe because of this, 아마도 그의 억양을 듣고 they knew where he came from. 아, 저 친구가 아마 우리가 사는 곳 어디 근처에 사는구나. 거기서 왔나 보다 하고 알아차리게 됩니다. They asked him to tell them whether they would be successful. 그래서 그 레위 지파의 제사장에게 물었던 것이죠. Whether they would be successful. 자기들도 땅이 없으니 가서 땅을 좀 빼앗아야겠다라고 하는 자기들 계획이 과연 성공을 할까 하고 물었던 겁니다. He gave to them the answer that they wanted. 여기서 히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어떤 대답을 그들에게 들려주는 거 하니 이 정탐꾼들에게 이 정탐꾼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대답을 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땅을 빼앗으러 간다는 이야기가 다음 시간에 아마 나오게 되겠죠.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찬양 한 곡 더 들으시고 Praying in English 이어서 하겠습니다. Chris Elsie의 찬양입니다. Amazing Grace. 우리말 제목은

that you have shown us. We pray all this in Jesus' name. Amen.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기도를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Dear Heavenly Father, 하늘에 계시는 사랑하는 아버지, thank you, 감사드립니다 for showing us,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how even the decisions that seem unrelated, 심지어 관련 없는 그러한 우리가 결정을 할 때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많은 본보기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blessing South Korea.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nd giving us a good land.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정말 금수강산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t we have enough food to eat. 우리가 정말 먹을 식량도 충분하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Thank you for making South Korea a prosperous nation.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번영의 길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Please continue to bless us. 계속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As we try to live for you.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애를 쓸 때 Please bless the church in South Korea.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And help us to show people your love. 그리고 정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Thank you for the love that you have shown us.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We pray all this in Jesus' name.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도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Thank you everyone for joining us for this broadcast. Please let us know how you like the show. 여러분 오늘 방송 잘 들으셨는지 이런 내용을 느끼신 점 또 소감, 사연 그리고 기도 제목을 샵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휴대폰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마치기 전에 before we sign off, let's take a look at the two names of places in the Bible. 성경에 등장하는 지명, 즉 장소 이름 두 개 골라서 영어로 연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호수아 18장 23절에 등장하는 이름 두 개 골랐습니다. 우리말로는 아윔, 그리고 바라입니다. 먼저 아윔, 영어로는 이렇게 발음합니다. A-V-V-I-M, 특이한 스펠링이에요. 아윔, 올해 한번 잘 듣고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Avim, 한번 더요. Avim, 한번 더 해볼까요? Avim, 이렇게 연습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바라입니다. 바라는 영어로 이렇게 발음합니다. Para, Para, P-A-R-A-H예요. Para. 한 번 더요. 파라. 바라를 파라. 이렇게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Well, next week we will talk about the Danites attacking Laish. 다음 주에는 단지파 사람들이 라이스를 공격하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Well, that's a wrap for today. Thank you again for listening to English Bible Fellowship. I'm your host, 장수 김. 네, 여러분 행복한 주일 보내시고 저는 토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Goodbye. God bless you.

0: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아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기업 천사 익스프레스가 전해드립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늘의 시간은 예수마음교회 나상진 목사님께서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목과 사람의 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농사 질 때 하나님의 몫이 있죠. 하나님은 햇볕, 바람, 비, 뭐 기타 등등 다 역사하시죠. 그런데 사람의 몫이 있죠. 여기 이삭은 요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그 해에, 기근난 그 해, 그 땅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들 낙심하고 있는데 곡식을 심었어요. 그랬더니 100배로 결실했대요. 하나님의 몫은 따로 있고 사람의 몫은 따로 있어요. 사람이 할 도리를 하고 하나님 의지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심지도 않고 거둘려가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몫이 있죠.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그런데 공부도 안 하면서 우등생 되려고 하는 건 절대로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사람의 몫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시고 수업 시간에 집중하시고 수업 들어가기 전에 예습하시고 집에 가서 복습하시고 시험 공부 잘할 때, 그럴 때 성적이 잘 나오는 거지. 그냥 주여 믿습니다, 주여 잘 짓게 해주세요, 절대 그렇게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몫이 있고 사람의 몫이 있으니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인간이 할 도리는 과속하면 안 돼요. 안전벨트 매고. 사람이 할 도리가 있죠. 그 도리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도 그래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 하나님의 몫이 있고 사람의 몫이 있어요. 기도도 않고 왜 안 주냐고만, 안 돕느냐고만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몫이 있고 사람의 몫이 있어요. 인간이 할 도리를 할 때 역사해요. 자격증도 따고 열심히 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좋은 직장 주세요, 이게 돼야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능멸하는 거예요. 나는 최선의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인간이 할 도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오늘 네 가지 하나님 몫과 사람 몫을 이야기할 텐데요. 열왕기하 2장에는 엘리야가 승천하는 장면이 나오고 엘리사가 대를, 바통을 받아 대를 잇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엘리사,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래서 길갈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길갈 뜻은 굴러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 능력으로 승천하기 전에 길갈에서 베델로 갑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내게 내가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리고서 베델로 따라갑니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 베델에 신학교가 있었는데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너희는 잠잠하라. 안다 이거죠.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신다. 아니 길갈에서 지금 이게 길갈에서 하나님 만나주실 줄 알았더니 이제 베델로 가더니 여리고로 가더니 그건 봐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한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노라. 그리고서 여리고로 가는 거예요. 여리고에도 신학교가 있었어요. 신학생들이 여호와께서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엘리사가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그리고 나서 봐요. 청하건대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하는 말이에요.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그래 요단으로 가는 거예요. 요단에 도착했습니다. 요단가에 이렇게 도착했는데 선지자 생도들 50여 명이 그걸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어요. 엘리야가 겉옷을 딱 벗더니 요단강을 탁 내리쳤더니 물이 갈라져버립니다. 마른 땅으로 두 사람이 건너요. 여러분 성경에 요단강은 세 번 갈라져요. 한 번은 여호수아가 가르고요. 한 번은 엘리야를 통해 갈라지고요. 한 번은 엘리사를 통해 갈라져요.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너는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이때 엘리사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건 은혜지만 어떤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냐? 사모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곧 승천합니다. 이제 엘리사에게 그 성령의 능력이 전달되는데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오늘 여러분 갑절이나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갑절 임하게 해달라는 건 두 배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 당시 상속자가 받는 몫이 두 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역하면 당신의 영적 계승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엘리야가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갈 때 네가 끝까지 봐야 된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막 회오리바람 타고 올라가는데 여러분 이게 대단한 일이에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데 죽지 않고 올라간 사람이 성경에 두 명 있어요. 한 사람은 에녹이고 한 사람은 엘리야예요. 이번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 올라가 버렸어요. 막 회리바람으로 하늘로 막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길갈에서 베델까지는 약 12km, 베델에서 여리고까지는 약 20km, 여리고에서 요단까지는 약 8km예요. 그래 옆 동네가 아니고 조금씩 멀어요. 거길 끝까지 나는 은혜를 받고야 말겠다라고 끝까지 쫓아간 거예요. 봐요. 엘리야가 막 올라가는 걸 보고 다급하게 내 아버지야! 내 아버지야!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야! 소리 질러요. 다시 보이지 않은지라 이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옷을 막 찢어버려, 잡아 막 찢어버렸어요.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승천하면서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옷을 하나 던진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서 요단강을 탁 친 거예요.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할렐루야. 이 겉옷을 좀 찾아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 하나님이 더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리도 있고 지금 다 있는 시대에는요 가르고 건널 필요가 없어요. 그냥 건너면 되지.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여러분 지금 이제 한번 생각해봐요. 엘리야랑 엘리사랑 영적 계승이 일어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몫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사람의 몫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몫을 엘리야와 엘리사가 철저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임하셔서 사용해 주신 줄 믿습니다. 수많은 선지자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아무나 쓰질 않습니다. 거룩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자, 하나님의 몫과 사람의 몫이 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열왕기하 3장에 보면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사밧은 유다국의 네 번째 왕이고요. 그리고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람은 이스라엘의 아홉 번째 왕입니다. 그가 이게 여호와 보시기에 이게 여호람이요 보시기에 악을 행할수나 그의 부모 아합과 이세벨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하였음이라. 그래 바알 신상은 없앴다는 거요. 근데 봐요. 그러나 그가 느바대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의 죄를 범했대요. 여로보암의 죄가 뭐냐? 열왕기상 12장 27절.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이 마음이 유다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리로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 이후에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눠지죠. 남왕국 유다의 왕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북왕국 이스라엘은 장군이었던 여로보암이 왕이 돼요. 근데 여로보암이 왕이 된 다음에 이러다가는 유다국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가다가는 저들이 마음을 돌이킬 것이 분명하니 그래서 작전을 짠 것이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송아지 두 마리를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는 베델에다가 하나는 단에다가 딱 세워놓고 그리고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올린 신이다 그렇게 선포를 해버려요. 그리고 첫 번째는 우상을 만든 죄, 두 번째는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레위인이 아닌 자를 레위인으로 인정하고 제사장 삼은 죄. 그리고 나서 32절 여섯째 달 곧 그달 여섯째 날에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송아지에게 제사하게 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정한 곳이 아닌 베델과 단에다가 송아지를 세워놓고 레위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하나님이 정한 절기가 아닌 다른 날에 예배드렸다 이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 죄가 뭐냐? 이 죄예요. 이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다시 이제 본문으로 와서 열왕기하 3장 4절 모아방 매사는 양을 치는 자라 주 업이 목축했어요. 새끼 양 10만 마리 털과 수량 10만 마리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아합한테 조공으로 바쳤던 거예요. 그런데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아방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

그래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그래가지고요 연합군이 형성돼서 모압을 치러 가는 거예요.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길로 가입니다.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3개국 남한국 유다 북한국 이스라엘 에돔 3개국이 모압을 치러 가는데 치러 가는 7일 만에 물이 떨어졌어요. 큰일 났네요. 이스라엘 여호람이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큰일 났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이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그래가지고 세왕이 여호사밧 이 여호사밧 그리고 이스라엘 왕 에돔왕이 이 엘리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지금 지게 생겼다. 가기도 전에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탈자를 불러오소서. 찬양하라 이거요. 앞에 찬양하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여러분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은 없지만 골짜기를 많이 파라. 이건 하나님 명령했어요. 골짜기를 많이 파면 물이 가득할 거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그런데 골짜기를 파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쩌면은 창끝으로 칼로 방패로 막 긁어내겠죠. 그런데 골짜기를 많이 파라니까 파야죠. 그것은 내 몫이에요. 내 몫이에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침이 되어 소재 들일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이제 아침 소재 들일 시간이 되니까 이거 9시경이에요. 소재 들일 때 물이 딴 나라에서 오는, 여기는 비도 없고 바람도 없고 구름도 없는데 딴 나라에서 왔던 비가 흘러가지고 거기까지 온 거예요. 할렐루야죠.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여러분 이 물이요 그냥 골짜기가 없으면 흘러가 버리는데 골짜기를 판 만큼 고일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골짜기를 많이 팠으면 동물들과 함께 간 군인들이 실컷 먹고 남았을 것이고 조금 봤으면 먹다가 모자랐겠죠. 골짜기를 파는 건 사람의 목, 물을 보내시고 역사하시는 건 하나님의 목.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목만 바라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몫을 최선

을 다할 수 있기를 바라요. 물이 많이 모였으니까 거기에 그걸 마셨다는 구체적인 얘기는 없지만 충분히 마셨겠죠. 그런데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료한다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불고 피와 같음을 보고, 여러분 이 물이 지금 어떤 물이냐, 골짜기를 파가지고 모인 그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이 만약에 조금밖에 없다면 거기서 볼 리가 없겠죠. 많이 팠다는 거겠죠. 그런데 모압 사람들 생각에 비도 안 왔는데, 아니 비도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저건 피라고 생각해. 3개국이 연합해서 우리 쳐들어오더니 저것들이 의견이 안 맞아서 서로 죽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그 붉은 빛을 보고 성문을 열고 나오는 거예요.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러 가자. 그래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지만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니 사람이 할 도리는 충분히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문을 안 열고 나오면 여러분 공성전이라고 해서 성 안이 훨씬 더 유리하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들의 오해와 착각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골짜기 물을 많이 팠더니 피라고 생각하고 서로 싸워 죽였다고 생각하고 성문을 열고 나왔다 이거죠.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뭘 보고 그렇게 생각했냐? 파놓은 골짜기에 모인 물 보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몫이 있고 사람의 몫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잊지 마세요. 먼 역사에 있을 때 하나님의 몫이 있고 사람의 몫이 있어요. 인간이 할 도리를 충분히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나 오늘 읽은 본문 봐요.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에 보니까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나와요. 그런데 지금을 하면 신학교 다니다가 남편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를 찾아와서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 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 큰일 났어요. 아니 지금 남편 돌아가신 것도 그런데 빚을 잔뜩 남겨놓고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지금 큰일 났네요. 두 아들 잡아가게 생겼어요. 그 도와달라고 온 거예요. 엘리사가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집이 얼마나 가난한지, 식용유 한 병이 뭐가 찢어지게 가난한, 지금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봐요.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러분 그릇을 빌리는 건요, 지금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실 텐데 하나님의 몫이 있고 사람의 몫이 있는데 사람의 몫이 뭐냐? 주의 종 엘리사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고 그릇을 많이 많이 많이 준비해야죠. 많이 많이 많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사람은 내 도리를 해야죠. 그리고 나서 봐요.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놓아라. 이제 그릇이 차면 옮겨놓을 거라 이거요. 하니라. 여러분 이게요 3절 4절은요 아직 순종하기 전이에요. 이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그리고 나서 가서 그릇 빌리러 간 거예요. 여인이 물러가서, 그렇죠, 이제 물러가서 그릇 일단 빌려온 건 생략해놨죠.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에게 부었더니, 야 여러분
이게 엄청난

0: 하나님의 목,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문을 닫고 기름을 붓기만 하면 부면 졸졸졸졸졸졸졸졸졸졸 병 하나로 큰 그릇을 채울 수 있나요? 채울 수 없는데 다 채워지는 거 있죠? 또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고 그러되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그릇이 기름이 곧 그쳤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해라. 많이 빌려다가 많은 그릇에 채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이것은 해석이 뭐 그 사람의 믿음대로니까요. 틀림없이 이랬을 거예요. 하여튼 할렐루야죠.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의 몫이 있고 하나님의 몫이. 하나님의 몫이 있고 사람의 몫이. 하나님은 여러분 천지전능하신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만큼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몫은 하나님이 다 하시고 계시니 사람의 몫은 우리가 최선을 다합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적당히 사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해야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교회 봉사, 직장생활, 예배, 기도, 찬양, 영혼구원, 기타 등등 적당히 할 생각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사람의 몫에 정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몫이요. 여러분 우리가 할 도리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할 도리를 충분히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그냥 되는 법이 없어요. 그냥 되는 법이 절대로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니 우리가 인간의 몫을 다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할렐루야. 때가 되면 역사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는 최선을 다해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셨다는 건 아들 주신 거 보면 알아요. 그게 최고 것을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몫을 다 하셨어요. 시작. 나는 남은 인생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성가대를 하든 찬양단을 하든 재능으로 하면 안 돼요. 재능만 가지고 하면 안 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 인간의 몫을 다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잊지 마시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시작. 나는 남은 인생 하나님의 몫과 나의 몫을 잘 구별해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거 넘보지 말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남은 인생 하나님 기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여호와는 나의 목자. 지금까지 예수마음교회 나상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전화 042-522-0691번 예수마음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

0: FEBC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중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고 있나요? 예레미야 35장의 말씀은 레갑 사람들의 신앙생활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아닌 겐 지파, 모세 장인 이드로도 겐 사람이었는데요.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그들은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집도 짓지 않고 술도 마시지 말라고 자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지켜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부르고 또 하나님의 소리에 생명을 거는 자는 세상의 풍조와 유혹을 거절합니다.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였으니 그 말씀을 지켜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이 주신 말씀이었지만 이방인은 순종하였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시며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교만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오늘 첫 곡, 테너 김성진의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향유옥합이 노래합니다.

무더위를 날려버릴 썸머 스페셜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러시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연주곡으로 준비했고요. 라이프 로드 싱어즈의 갈 길 밝게 보이시니 두 곡의 찬성으로 은혜의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옹기장이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계속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소리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안 될 것이라고 말이죠. 단 한 번의 예배, 그 시간에 주어진 은혜는 1년의 신앙생활을 좌우하는 중요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 시대이지만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귀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쥐어린이 친구들 반가워요.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여러분, 오늘은 8월 1일, 8월의 첫 번째 토요일이에요. 8월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학교마다 방학 일정이 다르지만 대부분의 친구는 지금쯤 여름방학을 보내고 있겠지요. 8월이 되어서 아직 방학이 더 남아있다는 사실에 기뻐하는 친구도 있을 테고, 개학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긴장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새롭게 시작된 8월에 대해 우리 찬양 한 곡 듣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로 해요. 그럼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믿음으로 찬양을 함께 들으며 우리는 쥐어린이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믿음으로 찬양을 듣고 왔어요.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8월이, 여러분의 방학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학교 생활도,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채워지길 바라세요.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다 이루신다는 것을 진짜로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셨고, 여러분과 항상 함께한다고 말씀하셨고, 또 여러분을 돕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말씀 그대로 될 거라고 받아들이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일이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전도사님은 개인적으로 올 여름에 마음이 힘든 일이 있었답니다. 전도사님의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다치셔서 수술을 받으셔야 했거든요. 지금도 수술한 부위가 잘 치료되도록 계속 치료를 받고 계시고, 앞으로 재활하고 회복하는 긴 과정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친구들, 놀랍게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전도사님의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온 고백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였어요. 친구들, 사랑하는 아빠가 다치고 힘든 수술을 받으셔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전도사님은 믿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전도사님을 사랑하시고 전도사님의 아버지도 사랑하시는 가장 좋은 하나님이세요. 비록 수술하고 치료하는 과정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에도 함께 하시고 아픈 부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일을 통해 알게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답니다. 우리가 처음 들었던 찬양의 가사처럼 말이에요. 친구들, 8월을 보내며 어떤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까요? 모든 상황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행동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래요. 이 시간 처음 들었던 믿음으로 찬양을 다시 한번 불러볼 건데요. 이번에는 영어 찬양으로 함께 불러볼 거예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하는 악보를 받기 원하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친구들이 악보를 보며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찬양악보를 보내줄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2016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극동방송 우리는 쥐어린이를 듣고 계십니다. 친구들, 믿음으로 영어 찬양과 윙윙 어린이 찬양팀의 믿음의 세대 찬양을 듣고 왔는데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담아 뜨겁게 찬양할까요? 이번에 함께 들을 찬양은 부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나주의

믿음 갖고 앤 프레이즈의 죄에서 자유를 예수님 찬양 메들리 곡으로 키즈벤처의 참 아름다워라 이렇게 세 곡을 이어서 듣겠습니다.

올여름 찬양으로 달릴 준비 되셨습니까? 찬양의 은혜가 끊임없이 이어지니 성령의 벨트 단단히 매시고요. 준비되셨죠? 자, 그럼 출발합니다. 찬양의 은혜가 끊임없이 쏟아지는 2026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2016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우리는 GR이니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오늘 함께 듣고 따라 부른 찬양처럼 우리 친구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된 8월을 풍성하게 채우길 소망합니다. 전도사님은 내일도 우리는 GR이니 친구들을 만나러 올게요. 내일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오늘 방송을 들으며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친구들은 샵106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믿음의 고백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쥐어린이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개혁주의 생명신학 대전 백석신학교에서 전해드립니다.
1: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극동방송입니다.
2: 참된 삶.

0: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해천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본문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본문에 그 표현이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구약 성경에 한 수부 군데 나옵니다. 이 표현이.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언급된 곳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표현을 가장 먼저 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학대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백성들 이끌고 내가 너희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표현 자체만 해도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또 기쁘게 해줍니다. 환경 좋고 또 결실이 많이 되는 걱정 없는 비옥한 땅, 옥토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것이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고 언약하신 가나안 땅의 별명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너희 동족들에게 가서 백성들 끌고 나오느라 하는 이 하나님 명령을 듣고 오는 모세가 자기 민족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게 됩니다. 그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요셉 이후에 애굽으로 이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한 30년간은 살만했습니다. 요셉이 환대받고 총리가 되고 그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계열인 셈족이 왕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본래 함족인 애굽 나라에서 그 셈족의 왕가가 무너지고 애굽의 왕조가 다시 창건되었을 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이 애굽의 바로가 드디어 이 셈계열의 민족인 이스라엘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은 죽었고 백성들은 의지할 것도 없고 고통을 당하기를 무려 400년간 엄청난 시련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동안에 그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얼마나 여호와여 도와달라고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400년이 경과했어요. 그러다가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었을 때 그들이 정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 민족 36년 만에 해방돼서 기뻤는데 400년 만에 자유를 얻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간다고 상상하니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면 언제부터 이 이야기가 등장한 것인가? 표현은 이때가 처음이지만은 사실은 모세보다 앞선 시대 한 640년 전에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준다 하시는 언약이 벌써 체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거로 세 번째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애굽의 비참한 종살이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연적으로 가져야 했던 축복의 땅입니다. 이제는 종으로서 고통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그 땅이 있으니까 그들은 그 땅을 향해서 달려가야 했습니다. 물론 그 땅은 한 보름 길어도 한 달 안에 갈 수 있는 거리지만은 무려 40년

또한 시내 강야에서 그들은 방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을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있었습니다.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 중에 단 두 사람만 가나안 땅을 밟았습니다. 나머지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광야에서 출생한 이스라엘 자손들이었습니다. 자,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생활 바르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200만 명 중에 두 명은 들어갔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신 차리고 정말 주님 의지하면서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늘 해가야 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이 적극불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현재의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져 있는 지역을 포함하여 좀 더 넓은 지역을 가리킵니다. 완전히 망했던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과거에 그들의 본토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나라를 세웠지만 아득한 옛날 하나님께서 그 민족의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다 차지하진 못했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과 21절의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오늘 보면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가나안 주민들의 목록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세월이 그만큼 흘러갔으니까. 이 창세기에는 10개 가나안 원주민들이 언급되는데요. 제가 그 지도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저 지도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땅의 그 경계가 서남쪽으로는 애굽의 큰 강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북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어집니다. 저기 보면 현재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땅은 그 중에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훨씬 더 넓은 지역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약속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서 그 약속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은 원래 고향이 지금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유프라테스 강 남단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의 땅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가족을 지명하시고 가나안까지 이끌어 가셨습니다. 여기 가나안 땅에서 너와 네 자손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너희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놀라운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지만은 아브라함 이 언약을 받았으나 사실 그 땅을 다 소유하진 못했습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이 믿음에 산 아브라함이 살고자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삶을 살 때 너무 힘든 나머지 믿음의 방법을 포기하고 인간의 방법, 세속의 방법을 사용하면 당장은 잘 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더 풍요한 축복을 내리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아내를 빼앗길 뻔한 위기를 당하다가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에서 다시 아브라함 가족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이 그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그 언약대로 땅을 정복 못했습니다. 지금 이제 모세의 시대가 지나가고 또 여호수아 시대가 되면 비로소 가나안 땅을 밟게 되지만은 이 여호수아 시대에 이 백성들이 가나안 원주민과 전쟁에서 그들을 많이 몰아내었으나 다 몰아낸 것은 아니고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원래의 그 축복의 언약이 그때까지도 다 이루지 못하고 있다가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다윗 왕 때 이루어집니다. 다윗 왕 때. 그리고 솔로몬 왕 때 더 풍요해집니다. 하지만 그 역사도 오래 가시는 것 같고 또 빼앗기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인생들이 연작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대단하고 능력 있고 자신감 있고
그렇게도

정말 엄청난 폭풍이 몰아닥치고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 속수무책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적과꿀이 흐르는 땅은 영적으로는 성도가 하나님께 약속받은 영원한 본향집인 천국을 예표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다른 땅 곧바로 약속의 땅을 밟은 것이 아니라 40년을 시나이 강야, 시내 강야에서 방황했어요. 그러니까 금방 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주님 믿지만 천국에 지금 당장 가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거나 시련을 당하면서 우리는 그동안 이 믿음 가지고 버텨야 됩니다. 주님 의지하면서 그 이후에 진정한 우리 본향집인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은요, 아무리 축복의 땅이라 해도 마침내 가야 할 천국에 비하면 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의 예표입니다. 나중에 훗날 이루어질 것을 앞당겨 유사한 형태로 나타내는 것이 예표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머물기를 원했어도 안 되고 시내 강야에서 거주하기를 원했어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나안 땅에 꼭 가도록 믿음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대단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를 지내고 죽었을 때 국장으로 지내셨거든요. 워낙 나라에 귀한 것이 많으니까. 그런데 요셉은 유언 가운데서 너희가 나중에 하나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 내 해골을 가지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이 요셉이 애굽에서 부귀영화를 다 누렸지만은 단 한 번도 이 땅이 내가 영원히 맘두고 사는 그런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땅에 나와 내 자손이 들어가야 한다, 그 중심 가지고 산 겁니다. 이 땅의 부귀영화 아무리 누려도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요, 하나님 약속의 땅을 더 귀하게 여긴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서 성공하고 살릴지라도 좋아하는 것은 좋습니다. 기뻐하세요. 또 행복하시고요. 그러나 이것이 전부라고 여기지 마시고 잠시 후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한다, 본향집에 들어가야 한다는 그 신앙 사상을 우리는 항상 간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새로운 한 가지 질문을 하고 대답을 찾고자 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40년 세월이 지난 다음 들어가게 된 약속의 땅 가나안이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는가?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제가 앞서 잠깐 언급했는데 정말 살기 좋고 풍요하고 또 농산대로 다 트여지고 바로 옥토를 가리켰죠. 너무 좋은 땅.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 입장을 이 이스라엘 당시 백성들은 가졌습니다. 첫째 입장은 이 가나안 땅이 정말 적과 꿀이 흐른 땅이었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모세 때 모세의 명령으로 이제 우리가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의 정보를 우리 알아야 되니까 열두 지파에서 한 명씩 선발해서 열두 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 중에 두 사람은 보고하기를 정말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저 가나안을 정복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누가요? 바로 여호수아 갈렙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갈렙은 정말 가나안을 밟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의견이 있는데 12명 중에 2명은 그렇게 말했지 나머지는 우리 가보니까 소문과 달리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른 땅은 아니었다. 그 땅에는 무시무시한 힘을 가진 원주민 종족들이 버티고 있어서 전쟁의 경험이 없는 우리로서는 그 땅을 정복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무모하게 전쟁하지 말고 포기합시다, 그런 제안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땅은 인간의 눈으로 봐도 적과 꿀이 흐른 땅의 면모가 있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토질이 좋고 비옥이기 때문에 포도와 석류, 무화과나무 같은 이 나무들이 열매를 맺는데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대단한 열매를

있던 것입니다. 열두 장군들이 가서 보았던 포도송이의 그 모습. 그런데 보시면 이 포도송이가 너무너무 큽니다. 성경에 그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자 둘이 이 나무 가지를 가지고 엮어서 포도송이를 운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은 아름답고 비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두 명의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은 정말 실제로도 적과 부리는 땅이다 그런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서쪽에서는 그런 면도 인정했지만 더 넓게 보면 그 땅도 척박하고 또 물이 귀한 땅일 수도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이 가나안 땅의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의 결론은 성경은 방식이 무엇이 이야기합니다. 그 땅은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가나안 땅을 가리켜 그렇게 결론 내립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로 12명의 정탐꾼들이 최소한 공통적으로 인정한 것처럼 그 땅에는 아름답고 비옥한 지역이 있기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막 지역, 중동 그런 지역이지만 그 땅은 달랐습니다. 이 땅을 가리켜 학자들은 비옥한 소송달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저기 뭐 세밀한 글자는 여기서 다 읽을 수 없으시겠지만은 저 지도 가운데 초록색으로 되어지는 그 땅의 모습이 보입니다. 저게 이제 이라크 이란 쪽 남단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유역인데요. 거기서부터 올라가면서 다시 올라가서는 왼쪽으로 내려옵니다. 가나안 땅으로 또 애굽의 다윗강 쪽으로 내려옵니다. 저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다시 소생딸 같은 모습이다. 소생딸. 소생딸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자들은 저 초록 색깔이 있는 지역을 통칭해서 비옥한 소승달 지역이다 부르는데요. 저기는 물이 좀 있고 또 강이 있으니까 기온도 괜찮고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다. 아랍 중동 지역이라고 해서 다 나쁜 곳이 아니고 저런 좋은 땅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가나안 전 지역을 모두 놓고 볼 때 조금에서 보면 그 지역이 온전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딱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부분적으로 또 사막 혹은 물이 없고 또 안 좋은 토지를 가진 것도 섞여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앞서 제가 이야기했죠. 그 땅은 그저 얻는 땅이 아닙니다. 그 막강한 원주민들과 전쟁을 통해서 쟁취됩니다.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히 우리가 그것을 얻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주님의 축복을 구하시고 앞으로 훌륭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주님 믿습니다 기도하면 때가 되면 길이 다 열려지고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순탄해지고 그런 기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에는 또 마귀 역사도 엄청납니다. 마귀 역사도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약속 가운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약속이 있어요. 뭐겠습니까? 교회의 음부의 권세가 수시로 교회를 공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음부의 권세에게 교회의 영광을 탈취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믿는 성도들이 더욱더 깨어서 정신 차리고 주님의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해야 되고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교회가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고 주일 한번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면 다 되고 그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또 교회에 내가 감당할 봉사의 목도 내가 다른 얘기 전가하지 말고 그 자리 지키면서 헌신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우리 교회의 축복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살고 기도 많이 하는데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안 되고 그런 사실 내가 기도해도 안 되더라 뭐 그런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게 그것은 아직도 영적 어린 사람이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셔가지고 그래 이거 죽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주님의 때가 되기까지는 그 사람이 필요한 연달을 받기까지는 그 시간이 지연될 수 있는데 그 시간이 단축되려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굳게

있어야 됩니다. 좋은 일 만났을 때 감사하고 굳은 일 당하면 원망하고 실망하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분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실전팔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려움 당해도 낙심하지 말고 또 일어나서 주를 위해 살게 하셨소 하는 그 고백과 기도하면서 달려가는 그 사람이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은 즉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대답한다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있는 땅이라고 한 것이죠. 그 땅이 뭐 비옥하든 아니면 또 축복하든 하나님이 그 땅을 선별했기 때문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소중한 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절대적인 기준이 무엇인가? 그것은 비옥한 땅 여부가 아닙니다. 좋은 환경 여부가 아닙니다. 환경과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는가, 이것이 가장 중대한 그 관건이 됩니다. 제가 이미 이야기했죠.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른 땅이라고 했지만은 구비되어 있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열심을 다해서 함께 화이팅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고 이 땅을 우리가 온전히 기업을 얻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지불하고 땀과 피를 흘려야 되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싸우고 헌신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켜가는 숙제를 해서 하늘나라를 진정으로 이루어가야 할 곳이었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지만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우리는 그들의 습관과 그들의 악한 풍습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명령과 법을 따라서 믿음을 지키면서 선한 싸움을 싸움으로 우리가 발디는 곳이 정녕 하늘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 낙원의 세월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을 살피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에서 우리는 힘쓰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을 나눌게요. 오늘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천국을 소유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아직 내 삶에는 해결하지 못한 결혼 문제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 가정에 나에게 어려운 또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은 아직 천국은 내게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입니다. 진솔한 고백이죠. 진솔한 정직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런 모습이 있달지라 그것 때문에 내가 천국을 얻지 못했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어쩌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지체하는 사람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애굽에서 이제 갓 나온 그런 이 모습일 수도 있어요. 내가 젖과 꿀이 흐른 땅에 살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의 진정한 대답은 인간적인 나의 삶의 상황과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가 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형통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것만이 아니고요. 형통하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마음은 무너집니다. 우울해집니다. 상심이 됩니다. 주님 계시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계속 의지하고 믿고 신앙의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태도를 취한다면 그 마음과 자세를 취한다면 그 사람 삶에는 이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미 주어져 있어요. 우리 중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미 살고 계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꼭 이런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런 표현을 소개했는데 나는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영화롭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갈래요. 그런 분들은 참으로 복이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간적으로 아직도 해결되지

0: 의 싸움을 열심히 해가기로 결심하는 결단과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계속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표를 안 되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원망치 않냐고 믿음 지키시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때까지 못 참고 조급조급하면 안 돼요. 지금 당장 내가 할 계획들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긴 해야 됩니다. 되면 감사할 것이고 안 됐다면 무너지지 말고 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꿋꿋이 일어나서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야 합니다. 이런 영적인 신앙의 삶이 실제로 현재 우리에게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발디뎌 사시고 계신 복된 주의 백성이 된 것을 꼭 믿으면서 항상 주님 찬송하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해천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전화 042-582-3170번 해천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2-828-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이것이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한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벌써 8월이 되었습니다. 정말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듯이 하나님의 시간표도 우리의 시간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으로서요. 시간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그런 능력의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시는 은총과 긍휼의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 있음을 감사드리면서요. 우리는 물론이고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 주님의 사랑을 바로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사랑의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첫 찬양,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워시클래식의 찬양 띄워드리면서 찬양의 동산 출발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성령과 보혈의 피로써 거듭난 우리의 영혼은 복잡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온전히 주님께 맡긴 우리의 영혼,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아카펠 드리치의 찬양이었습니다. 예지는 찬양은 이 세상 험하고 조수아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요한일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한복음 1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아무 공로 없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찬양합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국립합창단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서머 스페셜로 보내드리고 있는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한웅재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나의 생명이여 친구여 기쁨과 소망 되시는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를 위로하고 힘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여였습니다.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지는 찬양은 내 삶의 이유라 남궁 송옥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와 시간과 다르기에 때로는 그 기다림이 길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처럼요, 그 기다림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참으심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두가 생명과 은혜의 길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요, 그 주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대하여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했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영한 목사입니다. 더위에 건강하세요.
0: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알려진 헐몬산에는 추수철인 무더운 5월과 6월에도 눈과 얼음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고대의 왕들은 더위를 식히기 위해 그 산의 얼음을 가져다가 음료에 넣어 마셨다고 하는데요.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던 추수꾼들에게 그 얼음 냉수 한 잔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이었을 것입니다. 잠언 25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 작은 배려 하나, 변함없는 충성은 지치고 메마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죠. 무더운 여름입니다. 몸도 쉽게 지치지만 우리의 마음과 믿음도 함께 지치기 쉬운 계절인데요. 오늘 하루 가까운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면 어떨까요?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썸머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찬양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풍성한 찬양들을 전해드리는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여름에 더 은혜롭게 들을 수 있는 찬양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저 뭐 찬송가가 꼭 뭐 네. 여름이다 겨울이다 그게 아니라 내 영혼에 햇빛 비치네 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간다 그리고 저 뭐 하나님의 진리등대 이런 노래로 계속해서 나가면은 내가 보기엔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지 않을까 왜 이 방송을 통해서 어떤 환자 병원에서 듣는 사람도 있고 괴롭죠 날씨는 덥고 또 바다의 시원한 물장구를 치면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자동차를 끌고 지금 휴가 가는 사람들도 있고 방송 듣는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찬송을 듣고 은혜를 받는다 은혜 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가 틀어놓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0: 아멘 말씀하신 내 영혼의 빛 비치니 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리 등대 외에도 또 은혜로운 찬양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바람 타고 함께하고
1: 으이치,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2: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3: 출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4: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5: 여기는
6: 여기는 극동방송
7: 서머 스페셜입니다.
8: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휴가철에 이렇게

0: 여행을 가다 보면 마음이 맞지 않을 때도 있고 또 남편과 아내나 가족들이 갈등이 있을 때도 있잖아요.
1: 덜어 있었겠죠. 근데 그거를 빨리 극복하는 게 두 사람의 마음이 통하는 거지. 큰일은 아니고 예를 들어 어디를 여행을 간다. 내가 원하는 거는 자기가 어디가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러한 얘기를 안 하니까 나 혼자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런 데서 오는 스트레스. 아, 나 야로시동 가고 싶다. 그거 가면 되는데 그런 데가 없어. 그냥 생일날 뭐 해주래. 알아서 해래. 그러니까도 1년은 알아서 하는데 알아서 맨날 하긴 어렵잖아. 아, 나 오늘은 이런 거 사줬으면 좋겠다. 그럼 편해. 저 그런 데서 오는 스트레스 부부마다 다 있을 거예요. 애들 키울 때도 그렇고 어디 여행 갈 때도 그렇고 저 그런 의견이 다 다를 수도 있지. 받아들이고 잊어버리고 편안한 거죠. 그래서 아내는 남편이 사랑받아야 되고 남편은 아내의 존경을 받아야 되고 그게 성경의 철칙이야. 아내 남편 존경하라. 남편, 아내 사랑하라.
0: 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을 보내면서 모든 부부들이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행복한 그런 여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데요. 사랑에 관련된 좋은 찬양들, 찬송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풍성한 찬양과 함께하는 서머 스페셜 보내드렸습니다. 주님과 함께 시원한 여름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a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블루오션을 창조하는 기업 주식회사 CN종합건설과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오늘도 누군가의 삶에 말씀이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일상이 되도록 아름다운 성경을 만드는 브랜드 라스텔라가 함께합니다. 날씨.

짧은 찬양, 오늘도 누군가의 삶에 말씀이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일상이 되도록 아름다운 성경을 만드는 브랜드 라스텔라가 함께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가 있는 찬양을 섬기는 주향감리교회 박형민 목사입니다. 여러분에게 골로새서 4장 3절 4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골로새서를 옥중서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그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복음 전할 수 있는 문이 닫혀진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죠. 바울은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길 간구해달라라고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감옥의 문이 열어젖혀진다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하며, 그는 환경이 열리기만 하면 다시 말씀을 전하는 사도의 삶을 살아갈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전도라고 하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에 몇 번쯤의 자리에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그것이 가장 우선된 사람이었고, 그렇게 복음의 비밀을 알리는 것이 그의 삶의 기쁨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내 삶의 자리에서만큼은 복음의 문이 열린 만큼 내가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전도자의 이름이 굳건히 새겨지길 소망하며 오늘도 이야기가 있는 찬양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마르바던의 날마다 우리를 깨우시는 음성 가운데서 물질주의의 우상을 깨뜨리라 라는 제목의 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많은 청년이 가족 안에서 정체성을 찾지 못한다. 그래서 청년들은 항상 최신 유행을 따르거나 반항적인 영웅들을 따라 자신의 모습을 개조한다. 그들이 계속해서 거짓된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고 삶의 여러 가지 선택을 이끌어줄 인격의 핵심이 없기 때문이다. 변치 않는 소비주의는 그 사람의 인격을 점점 더 옹색하게 만든다. 또한 나는 부모들과 교회들이 걱정된다. 부르도호프 공동체에 크리스토프 아놀드는 말한다. 자녀에게 사랑을 준다는 건 과연 어떤 것일까? 많은 부모들, 특히 한 번에 며칠씩 또는 몇 주 동안 집을 떠나 있는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선물을 사다 줌으로써 미안한 감정을 씻으려고 한다. 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정말 원하고 필요한 것은 시간과 관심, 경청하는 귀

주의와 격려의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잊고 만다. 그것들이 우리가 줄 수 있는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 아이들에게는 훨씬 더 소중하다.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물질주의의 영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성경은 그것을 만몬이라고 부른다. 만몬은 돈 이상의 의미가 있다. 즉 탐욕, 이기심, 개인적인 야망, 폭력, 미움, 무자비한 경쟁이다. 그것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정반대되는 것이다. 우리는 참된 기독교 신앙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 무거운 십자가를 질 수 있는가? 자녀들과 우리 자신의 진정한 영적 성장을 위해 만몬의 세력과 싸울 의향이 있는가?

스펄전과 함께하는 아침 묵상. 이 시간에는 스가랴 6장 13절 말씀.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들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이 말씀을 통해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영적 성전의 건축자십니다. 그는 그 성전을 그의 변함없는 사랑과 전능하신 은혜와 무호하신 진실성 위에 세우셨습니다. 이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재료 중에는 레바논의 백향목들도 있는데, 그것들은 성전 건물에 짜맞추기 위해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백향목은 오직 그 아름다운 향기로 낙원에 있는 여호와의 집 궁정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전 건축의 온 과정을 직접 관할하십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성전에 자기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합당하게 준비시켜 갈고 닦으십니다. 때로 그리스도는 우리를 성화시키려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나 노력도 예외가 아닙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는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습니다. 모든 재료들이 정확히 제자리에 들어가 맞도록 완전히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짓는 성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전을 지을 재료들은 이미 이 땅에서 준비가 완료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닿으면 거기서는 우리를 성화시키는 작업도, 불행이나 재난을 통해 우리를 갈고 다듬는 작업도, 고난을 통해 우리를 평평하게 낮추는 작업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성전에 맞도록 다듬어져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미리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 완성하시면 우리는 사랑하는 주의 손을 잡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 주님의 그 성전에서 영원한 기둥들로 거하게 될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가운데서 하나님을 제일로 두는 습관이라는 제목의 글 함께 하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시편 37편 5절 말씀.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은 계획은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고려하지 않은 인생 계획들에 대해 문제 삼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정해주지 않으신 인생길로 빠지게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인생을 계획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그분이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망각한 것입니다.

의 가능성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인생 계획에서 하나님을 최대 요소로 고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사실 현실 속에서는 주님을 가장 우선으로 두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마치 일요일에 교회 가는 것처럼 특별한 분위기를 만들고 특별한 기분으로 준비하는 것이라고 오해한다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결코 주님께 나아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악한 것을 고려하는 계획은 세우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악한 것을 계획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악의 존재에 대해 무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악한 요소들을 인생 계획에서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면 우리는 악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 상태로 인생 계획을 세우게 되며 그 후 모든 생각과 관점이 악의 바탕 위에 서는 것입니다. 염려스러운 일을 고려하는 계획을 세우지 말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는 불행한 날들을 미리 준비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근심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키실 것입니다. 근심하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하루에 수백 번이라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자신을 추스르십시오. 하나님을 언제나 먼저 고려하는 습관을 갖고 그분을 제일로 두는 삶이 되도록 하십시오.

보통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요약하셨던 말씀이 있지요. 마태복음 22장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향해 고백하는 사랑 역시 자신의 것으로 받으시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25장 40절에는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을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사랑은 신앙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계명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 사랑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계명 하나하나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다섯 번째 계명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람을 사랑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라는 가장 가까운 대상을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이 메시지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사랑은 가까운 데 붙어이다 라고. 가깝기에 더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한없이 편한 대상인 부모이기에 마음껏 나의 이기심을 표출하기도 하지요. 어쩌다가 한번 만나는 대상에게는 천사 같은 내 모습 보여주는 이런 모습 참 쉽습니다. 하지만 매일 만나고 대화하는 가까운 대상에게 변함없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두 모습 중에 정말 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일상의 만남 속에 보여주는 모습이 진짜 나의 모습일 겁니다. 우리가 진정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려면 내게 가장 가까운 대상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게 정말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섬겨나가는 사랑이 될 때 진정 외식이 아닌 진실함의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될 것이죠. 사랑은 가까운 데서부터다. 이것이 사랑의 첫 번째 정의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십계명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사랑의 전달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에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신 가정의 권위자인 부모님을 공경하며 가까운 사람부터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 작은 것부터 섬기는 진실한 사랑을 베푸는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전하고 삶의 향기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전도가 미련해 보이지만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도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누군가에게 예수가 이곳에 있다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 자리에 같이 가자고 청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며 저는 물러갈게요. 저는 주양감리교회를 섬기는 박형민 목사였습니다. 일평안하세요.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신화와 함께하는 성가산책 썸머 스페셜. 편안한 주 보내셨습니까? 극동방송 성가산책을 진행하는 한세대 속자 교수 박신화입니다. 1939년 뉴욕항을 떠나 젊은 목사 본회포는 고향 땅인 독일로 향합니다. 고국에서는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었는데 독일 교회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히틀러 만세를 부르고 있었죠. 보네포 목사는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는 독일을 깨우기 위하여 귀국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나니 그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나의 장래에 대해서 그동안 파도처럼 일던 몹시도 불안하던 마음이 이제야 잔잔해졌다. 이는 내가 갈 길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이다. 본회포의 일기장에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과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과 목적이 분명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올 하반기 여러분과 저도 푯대를 향하여 열심히 다름질하며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썸머 스페셜로 곡에 대한 설명 없이 제목만 세 곡씩 말씀드리고 같이 감상하시며 은혜 나누는 시간 갖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관한 찬송 세 곡 준비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러시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소프라노 서선영, 그리고 아 하나님의 은혜로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김세경의 첼로입니다.

은혜와 사랑에 관한 찬송 세 곡 들으셨습니다. 처음에 들으신 곡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러시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소프라노 서선영, 그리고 방금 들으신 곡이 아 하나님의 은혜로 김세경의 첼로였습니다. 이제 주님의 인도와 보호의 찬송입니다. 나의 갈 길 다하도록, 트럼펫 안희찬이고요. 비바람이 칠 때와 테너 이단열,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수원 신협 전단입니다.

주님의 인도와 보호의 찬송, 나의 갈 길 다하도록 트럼펫 안희찬이었고요. 비바람이 칠 때와 테너 이단열,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수원 실업창단이었습니다. 이제 가스펠송 세 곡 준비했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박신화 과이어고요. 주님의 성령 내려주소서 안산 실업창단, 그리고 사슴이 시냇물을 소프라노 한나영입니다.

여러분은 저 박신화와 함께 성가산책 썸머 스페셜 하고 계시는데요. 곡에 대한 설명 없이 제목만 세 곡씩 말씀드리고 감상하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가스펠송 세 곡 들으셨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이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박신화 과요였고요. 주님의 성령 내려주소서 안산 시립합성단. 그리고 방금 들으신 곡이 사슴이 시냇물을 소프라노 한나영이었습니다. 이제 흑인 연가 세 곡 준비했습니다. He's got the whole world. 메조소프라노 김미경. 두 번째로는 누가 내 문을 두드려 Somebody knocking at the door 할렘 흑인 연가단.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탄 마차는 스윙 로우 스윗 체리오트 로버트 쇼 지휘 페스티벌 코러스입니다.

네, 흑인영과 세 곡 들으셨습니다. He's got the whole world, 메조소프라노 김미경이었고요. 누가 내 문을 두드려, 할렘 흑인영가단. 그리고 방금 들으신 곡이 내가 탄 마차는 로버트 쇼지위 페스티벌 코러스였습니다. 이제 현대성가 두 곡 들으시면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부흥 테너 문용택의 음성이고 기름 부으심 소프라노 조선영입니다. 폭염 속에서도 건강 잃지 않길 바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가산책 프로듀서 조한나 진행 박신하였습니다. 시원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소리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C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날려드립니다.

진정한 부자는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은 성도들입니다. 세상의 부자는 영원함이 없기에 나누고 베풀지 못하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없는 가운데서도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베풀려고 합니다. 세상의 부자는 죽어서도 영원히 구걸만 하는 진정한 거린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천국을 소유한 진정한 부자입니다. 나사로는 이름이 있고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시편 37편 21절 22절 말씀과 함께 찬양 스케치 시작합니다.

꿈이 있는 자유의 소원, 그리고 그 전에 들으신 찬양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나무엔의 찬양으로 찬양 스케치 천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혜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들은 물질, 그리고 건강,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의 행복들을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베풀고 나누어 주라.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얼만큼 나누고 베푸는지, 오늘 이 시간 찬양 스케치의 찬양과 함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찬양 스케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사연이나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매주 이 시간에는 전담양 시인의 시와 묵상을 들려드립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세요.

소망을 내리다. 몇 번이나 이 바다를 지나왔는지 너울지는 파도는 나의 머뭇거림을 기억하고 있다. 나의 빈 그물을 한심하게 생각하는가? 당신은 그토록 안타까워하는 내 마음의 파도를 알지 못한다. 성마른 나의 꿈들 저 바다에 버려진 오래지만 오늘도 나는 또 다른 꿈의 그물을 실어 파란 도화지 위에 내 소망을 스케치해보려 한다. 처음에는 사랑을, 다음에는 또 사랑을. 나의 수뇌부는 굳고 굳어져 내 이마 계곡을 흐르는 애증을 손등으로 닦아내면서 내 안에 들어오기를, 내 꿈의 스케치에 채색되기를. 생명으로 펄떡이는 꿈들을 보며 나 또한 웃게 되기를. 밤의 장막에 하늘을 덮는 시간, 거친 나무 바닥에 머리를 기대고 어린아이 옹알이 같은 별들을 바라본다. 깜빡이는 내 눈 속에서 각기 다른 포즈를 짓는 저 별빛들이 내 마음 속 그물을 채우고 이제 알았다는 듯 내 소망의 그물을 들고 저 하늘을 향해 던져본다. 위를 향해 그물을 던지라. 그 깊은 사랑에 던지라. 그 사랑을 건지라. 헤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에 보면 노인이 85일간 고기를 낚지 못하다가 큰 물고기를 낚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노인은 이 고기를 땅으로 끌고 가랬으나 물고기의 힘이 너무 세서 점점 바다로 끌려갔고 결국에는 상아떼의 공격을 받아서 뼈만 남은 물고기만 남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도 앙상한 뼈만 남긴 이 노인. 이 노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닐까요? 누군가 인생은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 항해를 통해서 사람들은 소망의 그물을 던져 성공의 물고기를 낚으려고 하지만 날마다 계속되는 빈 그물을 바라보며 자기의 무능함과 큰 상실감을 맛보며 살아갑니다. 이래서 눈물 바다의 맛은 그토록 짠 것 같습니다. 어쩌다 한 마리의 큰 물고기를 낚아도 이 세상은 나로 축복을 누리는 것을 질투하는지 앙상한 뼈만 남긴 채 비웃듯이 나를 떠나갑니다. 절망감에 빠진 당신이여, 과연 당신은 바다의 그물을 던지고 있습니까? 베드로를 찾아가신 예수님께서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하십니다. 동일하신 임마누엘은 오늘 우리로 하나님의 저 깊은 곳, 저 하늘을 향해 소망의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가득한 은혜의 바다는 당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수고, 당신의 땀, 당신의 눈물, 그토록 사무치기 원했던 축복들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던지십시오. 기쁨에 가득 찬 당신의 미소가 보고 싶습니다.

찬양 스케치와 함께 은혜로운 시간 보내셨나요? 계속해서 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과의 귀한 교제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송정미의 나의 기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정혜원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Praise Praise with Ginny Yu. Psalm 46:10 시편 46편 10절 말씀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I will be exalted among the nations. I will be exalted in the earth.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헬로 에브리원, 해피 위켄드. 여러분 행복한 주말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어요? Hope you had a wonderful and amazing week. And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to Praise Praise. And this is Ginny Yu. 늘 애청해 주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 감사드려요. 지니유입니다. 저희 Praise Praise는요, 여러 장르의 영어 찬양들 소개하고요. 또 찬양의 의미들을 묵상하며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입니다. I am very happy that you are back, everyone. You know, sometimes life feels so busy that even our hearts become restless. 네, 때로는 삶이 너무 바빠서 우리의 마음이 참 분주해질 때가 있습니다. We hurry from one task to the next, carrying worries we were never meant to carry.
1: 우리는 해야 할 일에 쫓기며 또 사실은 우리가 짊어질 필요가 없는 염려까지도 안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0: But today God gently invites us to pause.
1: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조용히 멈추라고 초대하십니다.
0: Before we take another step, let us simply rest in His presence.
1: 네, 우리 다음 발걸음을 내딛기잖아요. 잠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렇게 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0: Today's scripture is from Psalm 46, verse 10.
1: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46편 10절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0: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May this words quiet our hearts and

reminds us that God is in control. Even when life feels uncertain. 네, 이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잠잠하게 하고요. 또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그 모든 순간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그런 말씀 되길 바랍니다. We're going to have a great time as we listen to lots of English worship songs, everyone. Hope you are ready. Come on, let's go.

극동방송 Praise Praise 듣고 계세요. 46 was written during a time of great uncertainty and danger. 시편 46편은 큰 혼란과 위기의 시대에 기록된 시입니다. Nations were in turmoil, kingdoms were shaking, and people were filled with fear. 나라들이 요동하고 왕국들이 흔들리며 사람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Yet in the middle of that chaos, God spoke these remarkable words,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네, 그런 혼란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To be still does not simply mean to be quiet.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죠. It means to let go of our anxious striving and place our trust in the one who holds all things together. 우리의 모든 불안한 몸부림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붙드시는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초대입니다. The world tells us to keep running faster, but God reminds us that true peace is found in His presence. 세상은 더 빨리빨리 달리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참된 평안은 그분의 임재 안에서 발견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Today, whatever burden we may be carrying, may we pause for a moment and remember that God is still on the throne. 오늘 우리가 어떤 짐을 지고 살아가든지 잠시 멈추어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보좌에 앉아 다스리고 계심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When our hearts become still before Him, fear begins to lose its grip and faith quietly takes its place.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잠잠해질 때 우리의 모든 두려움은 그 힘을 잃고 그 자리를 우리의 믿음이 조용히 채우기 시작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시편 46편 10절 말씀이죠.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I will be exalted among the nations.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I will be exalted in the earth.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이 짧은 말씀을 우리 마음에 꼭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벅차게 느껴질 때 또 우리는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걸어갈 길 앞에 계시고요. 우리의 모든 걸음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십니다. May His peace quiet our hearts, strengthen our faith and fill us with hope today. 우리 이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잠잠하게 하시고요. 또 우리의 약한 믿음을 굳게 세우시고 오늘도 주님 주시는 소망으로 그렇게 채워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Thank you for joining us today, everyone. And let us remember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우리 하나님은 늘 선하고 좋으신 분이신 것도 잊지 말자고요. And He loves you so much. I love you too. 지니 유였습니다. Bye, everyone.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어느 도자기 장인의 작업실에는 조금 특별한 그릇들이 있었습니다. 제작 과정에서 금이 가거나 깨진 도자기들인데요. 장인은 이 깨진 그릇들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 틈새를 정성스럽게 순금으로 메워 넣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그릇은 이전에 온전했던 모습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아름다운 예술품으로 재탄생한다는 겁니다. 일본에서는 이 기법을요, 킨츠기라고 부른다고 하죠. 우리의 영혼도 살아가면서 수없이 깨지고 금이 갑니다. 실패의 상처, 관계의 아픔으로 마음이 조각날 때가 많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깨진 틈 사이로 찬양이라는 가장 순결하고 선한 은혜를 채워 넣으신다는 겁니다. 아픔 속에서도 흘러나오는 찬송은 우리의 상처를 가장 빛나는 흔적으로 바꾸어 놓을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깨진 자리마다 마땅히 올려드릴 찬양을 채워갈 때 우리는 주님의 가장 아름다운 걸작품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 시작합니다.

네,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눈 곳이었습니다. 자사연 밴드의 상처는 별이 되어, 창문에 당신을 향한 노래, 슈아그림의 하나님의 노래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랜 세월 깊어진 갈등으로 도저히 대화조차 이어갈 수 없던 어느 부부가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들만 가득 찬 이 집안은 늘 차갑고 고요했겠죠. 마침내 관계의 종착역에 다다랐다고 느낀 어느 날, 아내는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거실에 앉아 평소 좋아하던 찬송가를 나지막히 부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잠시 후에 남편도 방에서 나와 아내의 곁에 앉아 서툰 목소리로 멜로디를 따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찬양의 가사가 입술을 통해 울려 퍼지는 순간, 부부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었던 높은 벽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을 부부는 느꼈습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풀지 못했던 미움과 원망이 하나님을 향한 마땅한 찬송 속에서 기적과 같은 평안과 용서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찬양은 깨어진 마음을 다시 이어주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통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기 소망하며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히스가든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조찬미의 요게벳의 노래, 한웅재의 순례자의 노래.

세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히즈가든의 예술을 나의 구주 삼고, 조찬미의 요게벳의 노래, 한웅재 목사님의 순례자의 노래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깊은 산속 칠흑같은 어둠이 깔린 밤에는 온 세상이 숨을 죽입니다. 사방이 고요하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숲을 지배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가장 깊은 어둠이 지나가고 동이 트기 직전 세상에서 가장 먼저 침묵을 깨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나뭇가지 끝에 앉아있는 작은 새인데요. 아직 해가 떠오르지 않아서 사방이 어둡고 차갑지만 작은 새는 아침이 올 것을 확신하며 가장 맑은 목소리로 쪼르르르 노래를 시작합니다. 새의 노래가 시작되면 저 멀리 부르스름한 새벽빛이 밝아오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찬양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고난과 아픔의 밤이 가장 깊을 때, 아직 눈앞에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 먼저 올려드리는 이 찬송은 영적인 새벽을 깨우는 소리와 같다라는 것이죠. 어둠 속에서 노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우리가 드려야 할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그런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길 소망하면서요,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송승현의 나의 노래, 옹기장이의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 커브 미니스트리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송승현의 나의 노래, 옹기장의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커브 미니스트리의 이 노래를 난 멈출 수가 없네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끝없는 가뭄으로 온 땅이 갈라지고 저수지의 바닥이 또 거북이 등껍질처럼 말라버린 들판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양동이로 부지런히 물을 길어다 부어보지만 거대한 땅의 갈증을 해소하기엔 터무니없이 부족할 뿐이었겠지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메마름이었습니다. 그때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시원한 소나기가 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몇 분 만에 땅은 생기를 찾고 메말랐던 풀잎들이 고개를 들게 됩니다. 하늘에서 거저 내리는 비 한 줄기가 인간의 수천 번의 수고보다 더 완벽하게 땅을 살려냈다는 것이죠. 메말은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힘쓰고 애써도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갈증이 있다면 시선을 위로 돌려 하늘을 향해 찬송을 올려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찬양을 통해 하늘 문이 열리고 쏟아지는 은혜의 단비만이 우리 영혼을 가장 마땅하고 선하게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크룩스의 온 세상 위하여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네, 크룩스의 온 세상 위하여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습니다. 마치 온 세상에 내리는 아주 그 우레와 같은 빗소리와 같은 그런 찬양이었죠.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

계십니다. 어스름한 저녁 복잡한 시장 통해서 엄마의 손을 놓쳐버린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밀려드는 소음 속에서 아이는 덜컥 겁이 났고 눈물이 쏟아지기 일보 직전이었겠지요. 울음이 막 터지려는 순간 아이는 문득 엄마가 평소에 늘 불러주시던 그 예쁜 노래, 그 노래가 기억이 난 겁니다.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 높여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낯선 풍경 속에서 노래를 부르는 동안 신기하게도 아이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두려움은 사라지고 엄마가 곧 데리러 올 것이라는 안도감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노래소리를 따라 달려온 엄마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폭풍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 아이와 같습니다. 두려움과 걱정이 앞설 때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는 하늘아버지의 손을 꼭 쥐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것이지요. 아버지를 향해 부르는 찬송 속에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참된 평안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 곡 어노인팅의 난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2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같이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 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너무 먹고 싶다고 말하더랍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살던 곳은 슈퍼마켓이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외진 곳이었대요. 하지만 목사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저 멀리 마트까지 다녀와서 큰 과자 봉지를 사주셨다고 합니다.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과자를 받았지만 이번엔 봉지를 잘 뜯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아빠에게 봉지를 열어달라며 내밀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당연히 봉지를 뜯어서 아이에게 건넸죠. 목사님은 과자를 먹는 아들을 흐뭇하게 지켜보다가 아빠도 하나만 줄래?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걸요. 아들은 두 손으로 봉지 입구를 꽉 움켜쥐더니 등 뒤로 과자 봉지를 숨기며 목사님을 외면했다고 합니다. 물론 어린아기의 행동이니 귀엽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빠가 과자를 사다 주고 봉지를 뜯어주기까지 했는데 목사님께서는 좀 서운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이런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아,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만 바라보지 말고 그것을 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겠구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시편 18편 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받을 복보다, 받을 기도의 응답보다 그 너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주님의 얼굴을 먼저 바라보고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분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시간, 그레이스 투 유, 김보령입니다.

김명식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이어서 기프티드의 찬양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렇게 두 곡을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투 유 김보령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된 분들은 아무래도 나에게 위로 주시는 하나님,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먼저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갈수록 성숙해지면서 주님께서 내게 무언가를 해주시는 분이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 그 자체를 사랑하고 경배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겠지요. 이 시간 주님 그 자체가 우리의 힘이시오 능력이시오 또 우리의 전부라는 그런 고백이 일상 속에서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레이스 투 유, 여름을 맞아 썸머 스페셜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멘트를 줄이고 은혜로운 찬양을 꽉 채워서 들려드리는데요. 흐르는 찬양 속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 나누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리고 그 주님께 감사하며 사랑한다 고백하는 찬양들로 엮어드렸습니다. The Love of God,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셀라의 찬송가로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어제 생긴 밴드의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서 팀 로고십의 곡이었어요. 탕자의 고백. 사랑합니다 예수님이라고 반복되는 후렴구가 인상적이죠. 긴 찬양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그레이스 투 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서머 스페셜 기간에는 멘트나 코너를 많이 줄이고 은혜로운 찬양을 쭉 연결해서 들을 수 있도록 풍성하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흐르는 찬양 귀로만 듣지 마시고요.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고백이니까 흐르는 찬양을 나의 고백 삼아 함께 올려드리는 시간 보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신청 찬양 있는 분은 문자로 참여해 주세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이 시간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과 함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어노인팅의 찬양으로 함께했고요. 이어서 Name of Jesus 메들리, 다마리스의 영어 찬송 메들리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레이스 투 유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함께하시면서 깊어가는 밤에 주님과의 교제도 더 깊어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이었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하공간 침수시 대피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지하주택,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등은 빠르게 침수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역류한다면 즉시 대피하세요. 두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기 전 빠져나와 고지대로 이동하세요. 이때 감전 위험이 있는 공사장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을 피해주세요. 세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었다면 수압으로 인해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힘을 합쳐 열거나 119에 구조를 요청하세요. 네 번째, 계단에서는 중심을 잃지 않도록 난간을 잡고 이동하세요. 다섯 번째, 대피 시 발을 보호하기 위해 운동화를 신어주세요. 장화는 물이 차 대피가 어려우니 가급적 피해주세요. 지하공간 침수 시 대피 요령을 숙지해 스스로와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0: KBC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안녕하세요 여러분, 달빛 가스펠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주일 달빛 가스펠은 강주인의 달빛 가스펠은 예배 찬양들로, 예배팀의 찬양들로 함께 꾸려가고 있습니다. 썸머 스페셜로 또 계속되고 있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썸머 스페셜 이어갑니다. 첫 찬양으로는 윌러브의 합심 앨범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여름이라는 계절이 주는 어떤 좀 무더위와 좀 답답함 같은 게 있잖아요. 물론 이렇게 피서지 생각하면 시원한데, 그래도 이 더위가 주는 갑갑함이 있는데, 그 모든 시간들을 찬양으로 흔히 얘기해서 짜증을 날려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썸머 스페셜이 아닌가 싶습니다. 강주인의 달빛 가스펠도 그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과 함께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디 계시든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저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시죠.

앰브로워십의 달콤한 깨어짐, 유승아 전도사님의 목소리였고요. 김현진 간사님의 예배하는 이에게, 그리고 한부영의 주님은 산 같아서, 마커스 10집 기념 음반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찬양 인도자들, 예배 인도자들이, 다양한 예배 인도자들이 있죠. 근데 이제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그 호주 힐송의 달린책을 필두로 해서 여성 인도자들이 정말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 뒤를 이어서 많은 여성 찬양 인도자들이 정말 좋은 사역들을, 또 은혜의 사역들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숨겨져 있는 썸머 스페셜 컨셉은, 물론 전곡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여성 인도자들의 찬양들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앰브로워십의 유승아 전도사님도 그렇고, 김현진 간사님도 그렇고, 이제 한부영 사역자님도 그렇고, 너무 각자의 그 독특한 목소리를 가지고 예배 인도를 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인도자들의 어떤 목소리의 특성을 통해서 또 일하시고 사용하심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 참 다양하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예배 인도자 하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좀 마일드해야 되고, 튀면 안 되고, 부드러워야 되고, 뭐 이런 기준 같은 게, 보이지 않는 기준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너무나도 개인의 어떤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탤런트죠. 그 탤런트를 마음껏 사용하면서 또 주님께 드리면서 쓰임받는 사역자들이 참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 남성 사역자들도 인도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썸머 스페셜,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은혜의 자리, 또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찬양 이어갈게요. 팀러거십 찬양 오랜만에 듣습니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준비했고요. 저는 주간사님의 소원, 헤세드 워십의 우리의 예배까지 듣고 오시죠.

힘듣고 십에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저는 주 목사님이시죠? 목사님의 소원 신부의 노래 앨범 중에서 들려드렸고요. 방금 전에 들으셨던 찬양은 헤세드 워십의 우리의 예배는 예배 앨범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여름밤과 함께하고 있는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 썸머 스페셜. 휴가지에서 드리는 예배. 지난주에도 질문했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예배를 드리시나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어요. 휴가지에 있는 지역교회를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떠냐. 네. 그 시골 교회들이나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또 함께 예배로 참여하게 되면 그 저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각 교회마다 주시는 또 독특한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정서겠죠. 뭐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까요? 제가 사는 동네에는 100년이 넘은 교회가 있어요. 100년이 넘은 교회가 있는데 물론 모든 교회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제 성도님들의 연령층도 꽤좀 높으세요. 권사님, 장로님들도 많으시고 성도분들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찬양을 하면 정말 뭐랄까 좀 독특한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투박하지만 오랜 동안 그 믿음을 지키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셨던 분들의 그 예배 내공이라 그럴까요? 그건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을 향한 꾸준한 열망 같은 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가 좀 컸다면 뭐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들었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터라 가까이에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그분들의 목소리와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있는 휴가지에서 근처에 있는 교회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새로운 은혜의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곡의 찬양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홀리 임팩트, 원희교 목사님이시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듣겠습니다.

올림픽트 2013년 화요성령집회 라이브 앨범 중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들려드렸습니다. 원희경 목사님의 목소리였고요. 참 많죠. 우리나라에 너무나도 훌륭한 예배인도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나올 겁니다. 네, 이미도 이제 다른 그 예배사역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사역자들이 이미도 많이 있고요. 참 우리나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 있는 음악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중보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또 외롭지 않게 함께 이 사역이기를 또 잘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중보와 응원을 또 부탁을

장주인의 달빛 가스펠 이제 마지막 찬양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아, 진짜 짧죠? 네, 썸머 스페셜을 하면 더 짧은 것 같아요. 어떻게? 오미셸 목사님이시죠? 하나님의 열심 준비해 놓고 있고요. 어노인팅에 사랑한다 말하시네.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평안한 밤 되시고요.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자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한여름에 타오르는 더위 속에서도 우리를 선한 길, 쉬운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면서 또 이렇게 오늘 복된 주일 새벽 여러분과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폭염에 몸도 마음도 쉽게 지치고 마르는 계절이죠. 하지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불볕더위가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는 시원한 평안이 흐릅니다. 오늘 드려질 예배가 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가 되게 하시고 지친 영혼마다 다시 일어설 하늘의 새 힘을 부어주소서. 네,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으시는 그런 복된 주일 되시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이 시간에는 또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어느 날 광야 뒤편으로 양무리를 이끌다가 하나님이 산 호렙으로 접어들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가시덤 불 한가운데 솟구치는 불꽃 속에서 나타났다. 그가 보니 가시덤 불에 불이 붙었으나 가시덤 불이 타지 아니하였다. 이에 모세는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어찌하여 가시덤 불이 타버리지 아니하는고 하고 말하였다. 이때 여호와께서 모세가 이를 살펴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고서 하나님은 그 가시덤 불 불꽃 가운데서 그를 향하여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시니 그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답하였다. 이에 그분이 너는 내게로 가까이 오지 말고 내 발에 신은 신을 보수라. 실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는 거룩한 토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또 그분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모세가 하나님을 마주보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자기의 얼굴을 가렸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난을 분명히 보았고 너의 감독들 앞에서 부르짖는 그들이 부르짖음을 들었으므로 내가 이제 그들이 고통을 익히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 사람들이 손에서 건져내되 그들을 그 땅에서 이끌어내어 젖과 꿀이 흘러 넘치는 아름답고 넓은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과 브리스 족과 히위 족과 여부수족의 땅으로 올라가게 할 것이다. 보라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이 내게 이르렀고 나 또한 그들을 억누르는 애굽 사람들이 압제를 보았다. 이제 너는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것이니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라.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내가 위기에 감히 바로에게 가며 또 감히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겠습니까? 라고 말하니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애굽에서 내 백성을 이끌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경배하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징표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다시 모세가 하나님께 보소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나를 보내셨다 라고 말하면 그들이 내게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라고 물을 것이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답해야 합니까? 라고 아뢰었다. 이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나 자신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 자신이라는 분이 너희에게 나를 보내셨다 라고 전하라. 다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전하라.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며 이것이 세세대대에 이르도록 나를 기념하는 이름이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어른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실로 너희를 찾아와서 너희가 애굽에서 당하는 일들을 보았다. 내가 너희를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 가나안족 헷족 아모리족 브리스족 히위족 여부수족의 땅 곧 족과 꿀이 흘러넘치는 땅으로 이끌어 올리리라 고 말씀하셨다라고 전하라. 그러면 그들이 내 음성에 귀 기울일 것이니 너와

이스라엘의 어른들은 애굽 왕에게 들어가서 히브리 사람 두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으니 당신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광야로 사흘길을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게 하시오 라고 그에게 전하라. 그러나 내가 아노니 내가 애굽 왕을 강한 손으로 다루기 전에는 너희가 가는 것을 그가 허락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내 손을 내밀어 온갖 이족들 곧 그들 가운데서 내가 행하게 될 이족들로 애굽을 칠 것이니 그 후에야 그가 너희를 내보낼 것이다. 내가 이 백성으로 하여금 애굽 사람의 면전에서 은총을 입게 할 것이니 너희가 나갈 때 결코 빈손으로 가지 아니할 것이다. 여자마다 자기 이웃과 자기 집에 거하는 여자들에게 운부치와 군부치와 옷들을 구하여 그것을 너희의 자녀들에게 갖추어 입히라. 너희가 애굽 사람들을 털고 빼앗을 것이다. 지금까지 출애굽기 제3장 22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하고요.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 환우 여러분의 아프신 곳곳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속히 쾌유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혹시라도 깜빡 절지 마시고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친구의 소개로 시골에서 숨어서 지냈어요. 시골에 이제 좀 건강이 안 좋은 이모님이 계신데 그래서 여기 있으면 괜찮을까 해서 있는데 너무 가난한 거예요. 시골인데 종자가 없어요. 4월 초면 이제 좀 있으면 종자를 심어야 되는데 종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종자가 시골에 이렇게 종자도 없나요? 도둑 맞아서 이렇게 다 종자를 잃어서 지금 종자를 사야 되는데 걱정이다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간 돈을 드렸죠. 일부를 드리고 또 그걸로 이제 농사도 짓고 같이 이제 지내다가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전도하라고 너무 착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뭐라 했냐면 저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부모님도 없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어떻게 사는지는 모르고 그냥 여기 있으면 잘 견디면 가을이 되면 우린 또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죽이라도 같이 나눠 먹으면서 여기 있자. 너 장가 보내줄게 나중에 이러면서 저한테 너무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 이분한테는 전도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에 같이 이제 산에서 일할 때 왜 이모 기독교에 대해서 왜 이렇게 우리나라를 이렇게 싫어해요? 질문하니까 야 막 난리 난 거예요. 이모가 이렇게 기독교 얼마나 나쁘고 와 제국주의 앞잡이고 우리나라 사회주의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선교사와 막 이런 다 이렇게 어? 양해탈을 쓴 늑대들을 막 앞세워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냐. 어? 절대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 생각 자체가 너는 너무 위험하다 이러면서. 근데 저 이모 중국에 있을 때 진짜 양 만난 것 같아요. 저는 그랬죠. 이모가 이제 알아듣고 신고하겠다. 너 한 번만 더 얘기하면. 그래서 아 오늘은 신고 안 하나 보다. 오늘은 아니구나. 근데 이 이모가 나의 정체를 알게 되고 나서는 난 하나님 믿는데요 이러면 막 얘기해버렸거든요. 내가 완전 빗장을 열고 다 쏟아부어야 진심을 전달될 것 같아서. 근데 이모님이 신고하겠다 하니까 이모님을 전도 못하면 내가 위험하겠다라는 생각에 계속 전도했죠. 한 달 지나니까 내가 만났던 기독교인들과 내가 느낀 예수님을 얘기하고 계속 그러니까 이모님이 한 달쯤 됐을 때 야, 그 신 믿으면 농사 잘 되냐 이렇게 된 걸. 하늘과 땅과 바람과 구름을 다 지으신 분이 하나님인데 농사 따위가 뭐가 이렇게 이모네처럼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없어요. 응? 그러니까 이모가 믿고 기도하면 당연히 그 정도는 책임져 주시지 않겠냐. 신이라고 있다면 진짜로 믿고 기도해 보시라 하고 결말을 못 보고 저는 다시 탈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3년 11월에 또 잡혔죠. 예배 중에 경찰이 들어와서 딱 집더라고요. 어, 꼬맹이 나와 이렇게 해서. 그 자리엔 탈북민이 또 있었어요. 저 말고도. 그리고 또 있었는데 그 형은 그날 안 오더라고요. 이 형은 어디 갔나 했는데 저를 붙들고 그 형을 물어보더라고요. 다 이제 한국에 오시긴 했는데 지금은. 그래서 그 형은 운 좋게 그날 교회 안 와갖고 안 잡히고 저만 잡힌 거죠. 그리고 그 형에 대해서는 뭐 조사를 엄청 많이 해갖고 왔더라고요. 이미 잡으려고 작정하고 왔는데 엉뚱하게 이렇게 피자미 하나 잡아간 거예요. 경찰들도. 그래서 북한에 또 갔죠. 저는 안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차비 안 받으시고 그냥 무료로 이렇게 보내주셔갖고 고향 방문 한 번 더 했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고향을 안 보내주시고 돌리시더라고요. 전국 방방곡곡으로. 그래서 그 유명한 온성으로 이렇게 가서 온성 보위부 단련대 청진으로 갔다가 무산으로 이렇게. 이제 사실은 인간의 모습이라는 게 가서 힘들 때 드러나잖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도 만나게 되고 제가 만난 하나님, 예수님은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탈북할 때 말씀으로 이렇게 마음에 뜨거움을 주셨던 분. 그리고 보위부에 있는데 제가 이렇게 아유 다 헛되고 헛돼 이러는데 옆에 친구가 해 아래 수고하는 게 다 헛된 거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소름이 쫙 돋으면서 얘는 또 뭐야. 그곳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 만나는 게 얼마나 소름 끼치고 또 힘이 되겠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수용소로 가게 됐죠. 그래서 거기서 도망쳐 나오고 뭐 이러면서 또 한번 탈북을 했는데 마지막 탈북은 어떻게 탈북했냐면 도망쳐 나왔으니까 이제 또 새로운 죄를 지은 거예요. 탈출을 했으니까. 가다 가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어디 갈 데도 없고 같이 중국에서 생활하던 친구 집 찾아갔는데 친구가 또 뒤로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이 친구도 중국에서 2년이나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한 친구인데 저를 문전박대하네요. 아이 정말 갈 데가 없는데 이러고 있다가 사람이 가장 드문 곳이 쓰레기장인데 그쪽에 가서 눈물 나게 기도를 시키셨어요. 2003년 그 4월 1일 날 같이 탈북했던 사람이셨어요. 야, 힘들 때 찾아와라. 그런 립서비스 같은 거잖아요, 원래. 염치불구하고 찾아갔죠. 근데 그 형도 뭐 이렇게 뭐 하룻밤 재워주고 다시 내쫓긴 했는데 이제 정말 갈 곳 없을 때,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제가 의지할 사람도 없고 이제 더 이상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릴 때 꽃제비 숙소에서 같이 지내던 꽃제비를 만났어요. 따라와 하더라고요. 따라갔는데 거기에 기막힌 인연이 숨어 있었어요. 진짜 하나님 인도하심 같아요. 꽃제비들이 여러 명 막 우글우글 소굴인가 봐, 소굴. 그래갖고 뭐 있는데 저기 누워있던 친구가 이렇게 뭐 있다 구석에 이렇게 있다가 쭉 보더니 이렇게 또 일어나더니 어? 너 누구 아니냐? 이렇게 이름 부르는 거, 이름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안면은 있는데 아, 그 어떻게 날 알지? 이러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제가 98년에 탈북했으니까 2000년도에는 중국에서 있었거든요. 중국 거리에서 이 친구를 만나서 주머니에 있던 중국 돈 원을 준 상태 저는 깜빡하고 있었어요. 그 친구가 그걸 기억하고 거기에 있는 꽃제비들한테 그 얘기를 막 한 거예요. 꽃제비들이 저를 약간 잡아다가 이렇게 장난감 삼아 좀 골려주고 때려 놓으려고 하다가 갑자기 이제 너 그랬어? 너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을? 근데 요때 아 뭐 마음 잡고 살아야지 이렇게 말하면 이제 안 되니까 하나님 지금입니까 혹시? 얘네인가요 혹시? 아, 꽃제비들은 아무 힘이 없는데 근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나 중국 다시 가려고 원래 이런 말 북한에서 막 대놓고 얘기 못하거든요. 근데 다시 중국 가려고 라고 했는데 그래 하더니 이제 그 친구 중에는 꽃제비가 아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같이 어울리는. 그래서 그 친구 집에 가서 뭐 이렇게 막 자기 친구 만났다고 엄마한테 뽕치고 심지어 밥도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러면서 군인까지 소개해줬어요. 그래서 경비대가 우리를 보호해줬어요. 그리고 저는 좀 길치예요 사실. 길을 잘 못 찾아요. 그리고 눈도 안 좋고 안경도 없어서. 근데 밤에 건너면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를 다시 인도하실 것 같으면 길을 잘 아는 동행자를 붙여주십시오. 혼자 못 갑니다. 저 이렇게 혼자 못 가요. 지금 몸도 많이 헐었고 몸도 많이 힘들고 근데 진짜 길도 잘 알고 중국어는 못하지만 아주 이렇게 밤길에 잘 아는 그런 친구를 붙여주셔가지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기도해본 사람만 하나님의 응답인지를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무사히 건넜습니다. 그게 2004년 1월 27일이었어요. 30일 날 저는 원했던 도시에 잘 도착했고요. 아무튼 그게 마지막 탈북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저는 그냥 사실은 전도하겠다는 마음도 있었지만 누나와 동생 찾고 싶은 마음도 이렇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여러 번 자꾸 가게 하시고 그전에도 두만강은 수없이 건넜지만 예수님 믿고 나서는 딱 두 번 이렇게 탈북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북한을 좀 느끼게 하신 것 같아요. 그냥 북한을 뭔가 이렇게 가슴에 새겨놓는 이미지화 시킨 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좀 힘들어지거나 게을러지거나 할 때 그때의 북한을 다시 떠올리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게 있어요. 옛날 과거를 자꾸 팔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다시 북한을 향해서 가도록 계속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북한에 계속 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중국에서도.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힘들어도 북한에 가서 자리 잡고 거기서 살면서 이모님 전도 해봤잖아요. 되게 믿고 싶어 하는 거죠. 그분들도 사실은. 근데 무서워서 못 믿는 거니까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지금은 한국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몸은 한국에 와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다시 북한으로 이끄실 거라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 선택할 때 내가 하나님 북한을 위해서 뭔가 준비하는 과정에 어떤 관계가 있나요? 이거랑 늘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공부하면서 이제 교사가 됐고 북한에 학교 세우고 싶습니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꿈이에요 사실은. 네가 학교를? 네가 막 이렇게 이러거든 친구들이. 그럴 때 그래 내가? 나도 말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니까. 근데 한국에 와서 알게 됐지만 일제 통치 시대에 어려웠던 시기에 굉장히 좋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좋은 교육받고 정말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걸 알게 되면서 야 나는 목사님이 될 인품이 좀 덜 거듭난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신학을 하라고 권유했지만 신학은 감히 지금 못하고 이제 교육을 선택했고요. 하나님 그래도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북한에 정말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이제 같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런 학교를 세우고 싶습니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명학교에서 후배들 가르치면서 준비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뭐 여명학교 상관없이 그냥 또 이끄시는 대로 저는 또 어떤 일이든 할 마음의 준비는 늘 되어 있습니다.
실력이 아직 준비가 안 됐죠. 기도해 주십시오. 실력이 준비돼야 하나님도 더 이렇게 필요한 대로 쓰실 텐데,

오늘도 주님의 시간에 저와 함께 해주신 방송가자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또 북녘에서 청취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지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주일이라는 영적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동안 폭염 속에서 그렇게 또 쌓였던 것들, 저마다 품은 삶의 무게 속에서 땀 흘리며 애쓰신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드려질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 나는 위로를 가슴 가득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속 깊은 곳에 쌓였던 먼지와 상처들은 모두 십자가 앞에 깨끗하게 내려놓으시고요,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영적인 청량함으로 마음을 가득가득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휴식처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힘내시고요, 8월의 첫 주일 온 가족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시원하고 복된 날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공익공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향이 매우 좋고 척박한 터에서도 성장이 빠른 나무를 알려져 있습니다. 한번 땅에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린 아카시아 나무는 3년 만에 10m 가까이 성장한다고 해요. 사람의 평균 키에 5명보다 더 높은 높이죠. 이내 아름드리 나무가 되어서 그늘을 드리우고 주변의 향기를 풍기죠. 그런데 아카시아 나무가 자란 주변에는 다른 식물들이 자라지 못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있던 식물이 말라 죽는 경우까지 있죠. 성장력이 왕성한 아카시아 나무가 뿌리를 내려서 주변 나무들이 먹어야 할 양분까지 빨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올리브 나무는 제대로 성장하기까지 10년까지 혹은 그 이상이 걸린다고 해요. 하지만 성장하면서 땅을 비옥하게 만들고 주변 나무들이 더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양분을 나눠준다고 하죠. 아무리 척박한 땅에

아카시아 나무와도 같이 나만을 위해서 나만이라는 생각으로 나아간다면 아무리 높은 곳에 오른다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라고 한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능력으로 태산과도 같은 험지에서도 땅을 비옥하게 하는 성령님의 열매를 수확하는 우리 모두 되길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의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세.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조금 전 올

올려드린 찬송 사랑하는 주님 앞에 1절부터 3절까지의 가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 형제 자매로 부름받은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로하며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남과 북의 그날을 그리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복된 하루를 위해, 그 주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갈 텐데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1절부터 3절까지 조금 전의 가사가 우리의 전심으로 올려드리는 고백이 되길 바라면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찬송가 인내하신 구세주여 337장인데요. 이건 페니 크로스비가 1868년 시은 시지요. 그녀는 평생 시각장애인으로 살면

0: 그래서 8천 곡의 찬송시를 썼습니다. 그러시면은 미국 뉴욕에서 생후 6주가 됐을 때에 눈에 염증을 잘못 치료해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영의 눈을 떠 하나님을 알게 된 후에 95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줄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썼습니다. 그 시 중에 찬송가 인도자 윌리엄 하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요청을 받고 쓴 것으로 그녀의 경험에 기초라고 했습니다. 크로스비가 평상시 여러 선교 집회 현장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한 번은 뉴욕 주립교도소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에 시각장애인으로 인기가 있었던 그녀는 간증한 많은 죄수들에게 관심을 줬습니다. 그런데 간증하는 동안에 죄수들이 여기저기서 소리를 질릅니다. 선하신 주님, 저를 지나치지 마세요. Good Lord, do not pass me by. 이로 인하여 집에 돌아와서 페니 크로스비가 그 간증을 들으며 진한 감동을 느끼고 외침을 마음으로 지을 수가 없어서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즉시 죄수들의 울부짐을 떠올리시며 시를 썼어요. 그것이 바로 인내하신 구세주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죽게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여 줍소서. 후렴에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후렴에 주여 주여를 반복하여 부르는 것은 그저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다급히 외치는 급한 절규한 말이라고 합니다. 시편 5편 2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네, 기도하는 그 시간 오케스트라의 연주 찬송까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안산시립합창단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찬양할 텐데요. 찬양 후에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목소리를 올려드리는 오늘의 북한을 위한 기도 이어집니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여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54장 17절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너를 치기 위하여 만들어지는 병기는 결코 성공하지 못하고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너에게 정죄를 당할 것인즉 이것이 여호와의 종들이 받은 물림 가산이요 그들이 나에게서 받은 무죄 판결이라. 이는 여호와의 이르심이다. 이사야 54장 17절 말씀.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어떤 무기도 너를 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한 민족을 기업으로 택하셔서 악한 세력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제강점 시기와 분단, 그리고 6.25 전쟁 이후에도 기적적인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이루고 세계의 주목을 받는 문화강국으로 세워주시니 반드시 통일 코리아를 이루어 오직 복음으로 열방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남과 북이 서로를 향한 총과 칼을 거두고 사랑과 섬김의 손길로 맞잡을 수 있는, 그렇게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복음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도 북한이 고향인 한 자매님이 올려드린 기도로 함께했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믿음의 화답인 아멘으로 함께해 주셨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백두까지 주님을 향한 찬양의 울림이 감사와 기쁨의 찬송이 가득 울려 퍼질 그날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주일의 오늘 이 시간은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역시 Mission FM.
1: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3.3MHz 출력 5kW, 청주 FM 104.7MHz 출력 500W, 호출 부호 HLAD로 방송되는 FEBC 대전 극동 방송입니다. 대전 극동 방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대전 극동 방송은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연주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종로 64번길 38-8에 송신소는 십장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주본부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90, 중계소는 부모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대전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대전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백철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대전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대전극동방송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시편 37편 4절의 말씀으로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의 문을 열어봅니다. 시편 37편 4절의 말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이어서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시편 37편 4절의 말씀. 여호와를 온전히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이루실 일들을 함께 기대하며 이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마저도 우리의 상처마저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요. 나의 시간과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믿음으로 나아가며 오늘 맡기신 이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 전진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북에 띄우는 편지. 북한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에게 전하는 북에 띄우는 편지. 오늘 이 시간에는 10여 년 전 압록강을 건너온 양강도가 고향인 김미향 자매가 쓴 어머니에게 전하는 편지를 만나봅니다.
1: 사랑하는 어머니를 그리면서, 어머니,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강도에서 온 김미향이라고 합니다. 저는 고향을 떠난 지 벌써 1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조선에 계시는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간단한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머님, 어디로 간다는 소식 한 장 남기지 않고 그 험악한 나라를 떠나 압록강을 건너온 이 딸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 꽃 피는 삶을 살면서 부족함이 없이 부유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한 나라 조선을 생각하면 잠 못 드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김정은이 우상숭배로 인해 하나님도 만나 뵙지 못하고 굶주림과 헐벗음, 그리고 군홍수로 인해 고생이 많을까 고향 땅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찢어집니다. 하루빨리 그 나라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루어져 근심 걱정 없이 평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머니, 저는 매일 보도를 통해서 우리 북한 동포들이 굶주리고 쓰러져 제가 아닌 죄로 사형당하고 감옥에서 힘든 고통을 받고 있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짓떨리며 격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 북한 땅은 주체 사상으로 10대 원칙으로 변하지 않는 그 땅,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북한 땅에도 내 민족, 내 동족을 불쌍히 궁휼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헐벗고 굶주리는 내 동족, 내 민족을 구원하시고 남북 평화 복음 통일을 이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통일의 그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함께 만날 그날을 그리면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양강도에서 태어나 10여 년 전 압록강을 건넌 김미향 자매의 편지였는데요. 근심 걱정 없이 평안히 살아가는 남과 북을 꿈꾸며 어머니에게 간절한 그리운 안부 인사를 전해봅니다. 오늘 나눈 김미향 자매의 소망이 복음 통일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속히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지기까지 함께 기도해 주세요. 북에 띄우는 편지, 김미향 자매의 편지였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합니다. 오픈도어 선교회 안유환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은 높은 수준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모두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이고 끝을 향해 가는 인생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의 인생은 이미 답이 정해진 것만 같습니다. 죽음 그리고 끝. 이 얼마나 슬프고 허무하고 괴로운 삶인가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저주와 같은 또 답이 정해진 인생에게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 중에 일부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 중에 잠시 들렀던 도시입니다. 본래 사도 바울은 아시아 쪽으로 가서 선교를 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밤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등장해서 말하는 겁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자신들의 계획을 과감히 포기하고 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냐로 향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자신의 계획을 과감하게 포기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발걸음을 돌렸던 바울과 그의 일행들 앞에는 감옥에 갇히는 그리고 같은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박해를 받는 이렇게 생각하기도 싫은 일들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일이 잘 풀리는 것만 같고 그렇게만 되어야만 하고 또 즐겁고 행복한 일들만 생겨야 하며 또 순탄한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다른 여타 종교인들과 다를 바 없는 잘못된 믿음의 바탕을 둔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다른 종교들과 어떻게 다르며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눈치채신 분도 계실 텐데 오늘의 모든 말씀은 명령형입니다.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명령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또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또 모든 삶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항상 그럴 수가 있을까요? 가능한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길을 걷다가 금은보화를 주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기분이 어떨까요? 세상을 다 얻은 것만 같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모욕을 주거나 괴롭게 한다고 해서 우리의 얼굴에 기쁨을 숨길 수 없을 것입니다. 싱글벙글하고 있겠죠. 아마 상대방이 더 이상하게 여길 것입니다. 미쳤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겐 상상할 수 없는 선물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생명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금은보화를 주었다고 해도 엄청난 선물을 받는다 할지라도 만약 생명을 잃는다면 어떨까요? 아무 소용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금은보화 같은 것들을 찾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먹고 마시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큰 돈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열심히 일하는 것,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의 기쁨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과 담배 또는 마약에까지 손을 대면서 자신의 기쁨을 찾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합니다. 이것이 주는 기쁨이 또 이것을 주는 순간이 얼마나 짧으며 다시 비슷하거나 더 자극적인 기쁨을 누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의 기쁨을 찾는 것에 중독이 되어 누가 봐도 기쁨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금은보화보다 더 큰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자, 마르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주셨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을 이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숫자가 적혀있는 종이 쪼가리인 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이 선물은 비록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 끝에 도달했을 때가 되어야 받을 수 있어서 사실 아주 먼 이야기라고, 그래서 나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언제 끝에 도달할지 모르는 나약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나약한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것이 생명과 영원이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음과 끝이라는 저주를 대신 십자가에서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준비되어져 있으니 항상 기뻐하라. 어떤 어려움과 상황이 찾아온다 해도 모욕과 괴롭힘을 당할지라도 우리의 얼굴에 기쁨을 숨길 수 없는 싱글벙글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렇게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저의 아들이 어렸을 때, 유아원에 다닐 때 울면서 그토록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조그만한 장난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과 함께 그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밤마다 기도합니다.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들은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못 믿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게 맞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못 믿겠다는 것이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본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자, 신명기 말씀에는 소위 신명기 28장에는 소위 축복장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축복의 조건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이런 이런 축복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신명기 28장의 후반절의 말씀은 축복이 아닌 저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살아가면 너희에게 이런 이런 어려운 일들이, 저주의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저주는 이 말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한 말씀에 우리가 한번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28장 32절입니다.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알아봄으로 눈이 쇠하여 지나 내 손에 능이 없을 것이며. 자,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이후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가는 일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자녀를 빼앗겨 노예로 끌려간 그 자녀를 온종일 생각하고 돌아오게 할 방법을 여러 방면으로 찾아보다가 이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이제 눈도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자, 이런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길 원하는 적이 있으십니까? 또 이런 애타는 마음으로 바라는 것이 있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마음에 사무치고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것 때문에 온종일 생각하고 방법을 알아보는 마음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매일매일 일어나면서 자는 순간까지 쉬지 않고 그토록 서럽게 울면서 갖고 싶어하는 그 장난감을 그토록 바라는 저의 아들의 마음, 또 기도하면서까지도 믿지 못하는 그런 마음에 또다시 울면서 기도했던 그 아이의 기도처럼 말입니다. 자, 무엇을요? 잃어버린 자녀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변에 예수님의 이름조차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처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을 기억하고 애타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 아이가 기도 응답을 받아서 장난감을 얻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북조선의 인민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자녀를 바벨론의 노예로 빼앗긴 부모들의 마음처럼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이지만 삶을 살아가다 보면 겪는 일 전체를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좋은 일들, 그러니까 감사해도 괜찮은 일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일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감사하지 않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우리 이스라엘이 출애굽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디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직접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인도하심에 감사하지 않고 언제나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갔습니다. 배가 고프면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공급하셨고 40년간 먹는 것을 친히 공급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불만을 표현하며 그들이 떠난 그 지긋지긋한 애굽을 추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들을 우리 한번 지금 생각해 봅시다. 맞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하시고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자,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봅시다. 점검해 봅시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용할 양식, 삼시세끼 혹은 하루에 두 끼, 한 끼를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우리가 따뜻하게 살아갈 집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신지, 벌거벗지 않고 입을 옷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 우리 부모님이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작고 사소한 것들, 사소한 일들도 하나님

허락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소하게 보지 않으십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또 지키시고 모든 것을 간섭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도, 또 우리가 오늘 심장이 뛰고 숨을 쉴 수 있는 그 이유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왕의 명령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 사람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들은 왕의 권세보다 하나님의 허락이 더 중요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 앞에 모두가 절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만약 절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바로 풀무불에 집어넣겠다라는 어마무시한 형벌을 내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자신이 세상 최고의 왕임을 그만큼 높이고 과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의 위신을 보기 좋게 깎아버린 인물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들은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총애를 받고 있던 이들을 죽일 수 없었던 느부갓네살은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자, 너희가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대답하기에 딱 좋은 질문을 합니다. 자,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느부갓네살이 마음으로 생각했겠죠? 나만이 너희를 살릴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세 친구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볼 가운데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겠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겁니다. 자,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왕이여, 당신은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당신에겐 그럴 힘도 없습니다. 라고 세 친구들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풀무불과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엄청난 믿음의 성숙함을 보여줍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 성도 여러분 함께 고백해볼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만약 내가 풀무불에 타 죽는 일이 있더라도 당신에게 절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평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삶을 조금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을 주관하고 지키시고 계시고 모든 것을 간섭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이 순간에도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중심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함으로 풀무불로 담대히 걸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높은 수준의 이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정부의 지도자들, 나라의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위협을 가할 때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당신은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당신을 섬기지도 아니할 것이고 당신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닥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비록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고통 때문에 좌절과 낙담, 괴로움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해 더 성장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그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 이

0: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심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또한 공급하고 계셨으며 우리를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로 부르셨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앞으로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면서 우리가 더 많은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기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높은 수준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 북조선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북조선의 성도들, 또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 모두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나를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감사합니다. 세상 금은보화보다 더 귀한 당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 죽게 하시고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영원한 삶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금은보화보다 더 귀한 구원의 기쁨을 항상 기억하면서, 또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그런 높은 수준의 감사를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픈도어 선교회 안유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셨는데요.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새벽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8월 2일 주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평안도와 함경도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일 오가는 보행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소나기에 의한 지역별 예상 강수량은 함경도 지역에는 5에서 20mm, 평안북도 지역에는 5에서 10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함흥과 강릉, 제주, 포항이 27도, 신의주와 서울, 대구, 부산이 26도, 평양과 강계, 대전, 여수, 목포가 25도로 보이고요. 개성과 청진, 춘천, 광주가 24도, 해산 23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대구가 38도, 춘천과 서울, 강릉, 대전, 광주, 여수, 포항이 35도, 함흥 34도, 평양과 목포, 제주가 33도로 보이고요. 강계와 개성, 해산이 32도, 신의주가 31도, 청진이 27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는 최대 2m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를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평강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격려하고 위로하며 사랑하는 데 앞장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오늘 말씀에 이어서 다시 한번 선포하고 결단하면서요.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복된 주일 보내세요.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1분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원래 KT에서 함께합니다.

0: KBS 이매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의 양식. 오늘의 양식. 매주 주일 이 시간은 수원 원천 침례교회 김효셉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창세기 48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앞으로 축복하는 것만 남는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시간이 있다면 제가 이런 활동을 하나 하고 싶어요. 지금 한 학기를 쫙 야곱의 삶을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야곱의 이야기 속에 여러분들 기억에 가장 남는 한 장면을 꼽으라고 한다면, 뭐 여러 영화 보고 나오면 영화 장면 중에 좀 클라이막스 장면이라 가장 멋진 장면 뭐 이런 거를 연상할 수 있듯이 야곱의 인생을 쫙 한번 주마등처럼 한 학기 동안 들었던 이야기들, 성경에서 읽었던 이야기들 중에 제일 야곱의 인생 속에 제일 인상 깊었던 사건을, 기록을 말씀해 보세요라고 시간을 드린다면 여러분들 어떤 사건을 꼽으실까요? 항상 드라마가 가득한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보면 우리 히브리 기자는 믿음이 뭔지를 정의를 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을 하시고 11장 1절에 6절에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계시는 것을 믿어야 되고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믿음의 정의를 내린 다음에 히브리 11장은 믿음의 선조들 아벨부터 에녹, 그다음에 노아, 아브라함 이런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믿음, 성경적인 믿음은 이런 모습이야 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떤 사람은 두 구절, 어떤 사람은 세 구절, 아브라함 같은 사람 한 여덟 구절 정도를 활용하면서 히브리서 11장에 쭉 그 믿음의 선조들이 이런 모습이 믿음이었다라고 정의 내려주고 샘플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항상 보았기 때문에 제 안에 항상 물음표가 하나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야곱의 이야기를 히브리 기자가 딱 한 구절만 남겨요. 히브리서 11장 23절. 근데 이렇게 말해요. 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그 지팡이를 짚고서 하나님께 경배드렸습니다. 시온 성경으로 제가 번역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요. 믿음의, 야곱의 믿음의 가장 대표적인 한 장면, 야곱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베델의 장면, 마하나임의 장면, 부니엘의 장면, 가는 데마다 하나님과 어떤 놀라운 드라마틱한 경험을 했던 곳마다 지명으로 이름을 지어놓고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과 놀라운 경험들을 했던 모든 장면들은 다 제치고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48장의 말씀, 야곱이 죽을 때 자기 손주들, 자기 11번째 아들 요셉의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

왜 손주들 축복하는 것이 야곱의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믿음의 행위였을까요? 히브리서 11장 21절의 말씀을 그냥 히브리서에서 찾을 때는 그 의미를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야곱의 삶 속에서 쭉 중요한 장면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면 그 말씀에 쏙 빠져서 야곱, 마치 야곱이 내가 야곱된 것처럼 그렇게 막 몰입하고 말씀을 보고 있었는데, 창세기 48장에 와서 왜 히브리 기자가 그렇게 썼는지 나름대로 조금 이해하기 시작한 것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아직 완성된 저의 알은 아닙니다만, 저는 이 이야기 속에 왜 야곱이 이 손주들에게 축복하는 것이 그렇게 믿음의 결정체, 믿음의 완성, 야곱의 인생 속에 가장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런 것이었을까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이 장면 속에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그의 인생 속에는 사실은 11장 히브리서 말씀하는 아까 말했던 앞에 있는 축복하는 할아버지의 모습과 집행이 짓고 예배하는 경배하는 이 할아버지의 모습, 이 두 모습이 야곱을 가장 믿음의 사람이라고 상징하고 있다 말하고 있거든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 journey였던 것 같아요. 축복을 찾아서 한 평생을 어떻게 보면 그 축복의 신기루를 찾으려고 정말 한 평생을 다 그 순례했던 야곱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축복이 아버지가 주는 축복이나 삼촌이 주는 축복이나 아름다운 여성이 줄 수 있는 축복이나 물질이 줄 수 있는 축복이 아니었고요. 결국 그 아들들, 손주들에게 이렇게 부어주는 그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축복되시는 그 축복을 야곱의 인생 속에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알므로 축복해줬기 때문에 그 축복은 놀라운 의미가 가져 있었고요. 지팡이 짓고 예배드리는 인생, 자기의 연약한 부분들이, 자기의 약점들이, 자기의 죄성들이 감춰지고 은폐되고 잘 포장되어 있는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지팡이 짚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누가 보아도 환도뼈가 부러진 사람, 쩔뚝거리는 그 사람의 모습으로도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야곱의 모습이 저는 우리들의 인생 속에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봐야 될 거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 야곱의 마지막 손주들의 축복에 세 가지, 저는 이 깊은 심오한 알므로 축복하는 것에, 그 하나님을 알므로 축복하는 것,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축복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여, 요셉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거든요.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가매. 여기 이스라엘은 야곱이죠. 자, 총리 대신인 요셉이 아버지를 만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기의 두 아들을 할아버지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소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인사하러 온 그 아이들에게 축복을 해주는 것, 그것도 야곱의 인생의 끝이거든요. 이 축복을 하고 열두 아들을 축복하고 야곱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버지가 거의 이제 이 두 손주들의 할아버지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 해줄 수 있는 그 상황 속에 요셉은 굉장히 의도성을 가지고 두 아들 중에 큰 아들은 할아버지의 오른손, 막내 아들은 할아버지의 왼손, 그렇게 해서 두 아들을 축복하게 합니다. 두 손주를 축복하게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상상하지 못한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눈이 어두운 할아버지가 그 손주들 두 명을 데리고 온 아들 앞에서, 요셉 앞에서 축복해 주세요 하고 데려왔는데, 우리 성경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팔을 엇바꾸어 얹었다. 엇바꾸어 얹었다. 이 crossed his arms.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오른손이 왼손보다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큰 아들한테는 왼손을, 작은 아들한테는 오른손으로 축복할 수 있도록 야곱이 바꿉니다. 그 순간 그것을 목격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상황이 발생한 요셉에게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 것 같으세요? 아, 우리 아버지 참, 이게 참 치매인가, 노망이 들으셨나. 아니, 큰 아들, 첫째 아들한테는 오른손으로 축복하고 둘째 아들한테는 왼쪽으로 축복해. 이제 이게 세상이 살아가는 이치 아니겠습니까? 똑똑하고 부유하고 배경 좋은 자가 권력을 쥐어주는 그 세상 속에, 애굽의 문화 속에 요셉도 익숙해진 것이 아니

인지 모르겠습니다. 야곱이 손을 얹맞췄을 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뭐 했다고 그랬죠? 기뻐하지 않았다. 이건 굉장히 유프미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좀 그럼 이렇게 약간 부드럽게 표현한 거예요. 한마디로요, 노발대발했어요. 속으로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은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있는 요셉의 모습이 보입니까? 아니, 아버지 그럴 수가, 그러면 안 되죠. 아버지 그러면 안 되죠. 므낫세가 큰 아들인데.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엇갈린 아버지의 손을 이렇게 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오른손을 옮기려고 했어요. 19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한 평생을 축복을 추적하며 살아왔던 야곱에게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이 바뀌며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던 야곱이 32장에서 끝이 아니라요, 32장부터 48장까지 거의 이제 야곱의 기록이 거의 나오지 않고 아들들의 스토리만 나와 있는 그 장면 속에서 수십 년 동안 야곱은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야곱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자녀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손이 엇갈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알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대에 어긋나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Crossing his arms, 하나님을 대신하는 야곱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그 축복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그 야곱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내 알므로 체험하는 축복은 어떠한 축복이냐 하면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항상 해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는 우리를 엇갈리게 축복하신 하나님입니다. 요셉은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지금 대변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왜 하나님은 내가 기대한 대로 안 하시냔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합리적이시고 공평하시고 제가 계획한 인생의 계획표대로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 되는 분 아닙니까? 제 인생은 1단계는 여기, 2단계는 여기, 3루는 여기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제 인생이 가야 되는데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러나 우리의 반듯한 계획, 우리의 그냥 우리 생각대로 되는 모든 것들이 잘 될 때의 축복이라고 느꼈던 우리들의 생각을 과감 없이 손을 엇갈리시면서 조용히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뜻을 가로지르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요셉은 분노했고 아버지를 무지한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틀어질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동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엇갈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만들어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을 깨뜨리실 때 화를 내며 하나님 내 인생 지금 망치고 계십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을까요?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딸아. 네가 뭘 원하는지 알아. 그런데 네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하는 게 너의 삶 속의 축복이야. 하나님의 단호한 대답, 우리에게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시면서 내가 너보다 잘 알고 있어. 혹시 지난주에, 지난달에, 지금 내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 사건들을 경험하신 성도님들 계세요? 혹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엇갈린 축복이 아닐까요? 내가 원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때로는 깊은 죄악의 수렁에 빠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땐 그게 암선거고요. 어떤 땐 그거는 경제적으로 망하는 거고요. 어떤 때는 그것이 우리들이 원치 않는 우리 자녀들의 아픔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일들을 하나님이 허용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세상의 방식이나 아들이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공식대로 손을 엇갈리면서 둘째 아들에게 오른손의 축복을 첫째 아들에게 왼손의 축복을 주었던 이 야곱의 축복은 알므로 하나님을 알므로 축복하는 그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함께 읽은 그 본문의 말씀 중에 우리가 이제 15절 말씀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개역개정성경입니다. 15절에는 저렇게 말씀이 나와 있죠.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기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우리 성경은 번역하고 있어요. 개역성경 우리 갖고 있는 일반적인 성경은. 그런데 원어성경은 여기서 하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기르신다는 파란색 단어 하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히브리어로 그 단어의 뜻은 그 단어가 한 167번 구약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167번 중에 거의 100번이 다 목자라는 단어예요. 목자.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쉬운 성경의 번역이 맞습니다. 그는 요셉에게 복을 빌어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겼던 우리 하나님, 지금까지 내 평생토록 내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우리는 참 오랫동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말했던 사람이 다윗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장 유명한 시편 23편의 저자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다윗보다도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의 3대 조상 중에 세 번째였던 야곱이 성경에서 제일 처음으로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내 평생 동안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여호와는 내 목자였어요. 뭘 얘기하는 건 줄 아십니까? 단순히 기대에 어긋나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요. 공로가 아니에요. 내가 잘한 것을 잘 축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공로를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의존할 게 없는 게 양이 목자를 향한 그 마음을 야곱은 너무 잘 알았어요. 자기가 목동으로 한평생 일하지 않았습니까? 현대 감성으로는 따뜻하고 낭만적인 목자의 이미지, 양의 이미지.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였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였다라고 야곱이 고백할 때 그 고백은 아주 심각한 영적 모욕과 같은 표현입니다. 왜? 하나님 목자시면 야곱은 양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개나 고양이가 아닌 가장 어지럽고 나약한 양으로 자신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한평생 목자처럼 이끌으셨다, 기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유일하게 동물 중에 스스로 집을 못 찾아가는 동물, 혼자서는 먹이와 물도 찾지 못하는 동물, 기생충과 포식자 앞에서 방어의 무기도 없는 무기력한 존재, 24시간 돌보지 않으면, 목자가 가까이 하지 않으면 절대로 혼자 생존할 수 없는 그 양. 인생을 돌아보면서 손주들을 축복하면서 여호와는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나 야곱에게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야. 내가 바닥에 처박히고 내 인생에 발을 묶어서 야폭강가에서 쩔뚝거리며 피눈물 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한 번도 버리지 않고 심지어 내 환도뼈를 치셔서까지도 나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양으로 모아주시고 불러주시고 추적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 야곱은 손주들이 그런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을 목자라고 부르며 자신은 양이라고 자기가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단순히 규칙을 스스로 찾아갈 만큼 똑똑하지도 못한 양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고백하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와 주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목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가 필요하다고. 전적인 은혜를 아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축복된 것이라는 것을 그 손주들이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은혜로만 사는 축복. 마지막으로요. 이 축복 속에 야곱은 그 손주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세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주는 복이 뭐냐? 내 이름? 야곱?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 그 이름을 칭하게 하세요. 그 이름이 따라다니게 하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너희들의 하나님

0: 될 거야.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하게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을 그대로 그 창세기에 주셨던 그 축복을 누리게 될 때, 그들이 기억하게 되는 정체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손주라는 걸 기억하게 해주세요. 야곱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대로 내려주시는 기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하나님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는 주시는 엇갈리는 축복이었고요. 내 공로나 내 업적이나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존하는 은혜의 축복을 야곱은 그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주고 싶었고요. 가장 원했던 건 뭐냐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그 인생의 축복을 손주들이 누리기를 원했어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대부분 우리는 정체성을 키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신문에 이름 석자나는 것, 학교에서 1등해서 우등상 그 상장에 내 이름이 새겨지는 것, 내가 뭔가 하면서 누구나 다 알려지는 그 존재의 축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잘나고 잘되고 잘 나가는 우리 자녀들이 이름 석자가 잘 알려지는 그 이름의 존재들이 되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 야곱은 그걸 원치 않았어요. 야곱은 그걸 위해서 축복하지 않았어요. 야곱이 원했던 건 뭐냐면 원래 그 이름 속에 여기 두 단어가 나와요. 이 마지막 축복 속에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축복한다고 말하거든요. 20절에 그날에 그들을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라. 첫 번째는 두 단어 안에 엘자가 보이시지 않으세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어. 야곱은 그걸 통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받았어요. 야곱은 야곱이 되려고 한평생 노력했다고요. 야곱처럼 살았어요. 약삭빠르게 살았어요. 야곱은 자기 이름처럼 움켜쥐며 경쟁하며 싸우며 넘어뜨리며 살아왔어요. 그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엘은 하나님이에요.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자기의 정체성이 하나님과 붙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 하나님을 붙잡아서 이기는 사람. 야곱은 그 손주들에게 그걸 원했던 거예요. 너희들의 인생 속에 네가 네 이름이 유명해지고 너희들이 잘 알려지고 사람들이 너를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으로 알려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그 하나님이 너의 정체성이 되어라. 야곱보다 더 위대한 야곱, 참된 이스라엘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십자가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을 철저하게 흘리, 처절하게 흘리시면서 고백합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며 십자가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으로 다시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당신이 모든 정체성을 잃어버리신 예수님, 고엘, 우리의 구속되신 그분. 모든 사랑과 생명과 영광을 잃어버리고 십자가의 깊은 수렁과 지옥의 고통 속에서 우리가 복이 되도록 저주를 받으신 그분, 그분을 찬양하는 인생이 가장 소중한 인생. 그리고 말합니다. 에브라임이 같이 되고 므낫세 같이 되라.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엇갈리신 하나님의 축복, 은혜만 진정한 삶의 통로, 축복의 통로임을 아는 은혜, 축복. 그리고 정체성을 위해서 일하는 삶이 아니라 정체성으로부터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어주신 그 정체성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정체성대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수원원천침례교회 김효셉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70-7018-1331, 070-7018번에 1331번 수원원천침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그러나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 영혼의 피피치니 윤재희입니다. 오직 우리의 삶이 주님을 위해 살아가길 원합니다. 불평도 사랑도 없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오늘 내 영혼의 빛빛이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그의 빛 안에 살면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해피피치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내봤습니다. 8월부터 우리와 함께하시는 목사님이시지요. 부평교회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샬롬. 오늘은 불곰에게서 살아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학생과 중간을 밑도는 학생이 함께 숲으로 산책을 갔어요. 산책을 하는 도중에 그들은 아주 배고픈 불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1등을 하는 학생은 재빨리 불곰의 달리기 속도와 자기의 달리기 속도를 비교해서 자기의 생존 가능성을 계산했습니다. 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제 아무리 빨리 도망을 친다 해도 12초 후면 불곰은 자기를 따라잡는다는 계산이 나온 것입니다. 계산 결과에 절망한 그 학생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절망의 심소리를 내면서 옆에 있는 친구를 쳐다보는 순간 그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글쎄 이 멍청한 친구가 불곰이 얼마나 빠른지도 모른 채 그 불곰보다 빨리 달리겠다는 착각을 했는지 가방에서 운동화를 꺼내 갈아신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하도 기가 차서 그 와중에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야, 너 미쳤냐?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아무리 빨리 뛰어도 저 불곰은 당할 수 없어. 너는 결코 저 불곰보다 빨리 달릴 수는 없단 말이야. 주제를 알아라.

0: 그러자 성적이 좋지 않은 그 학생은 신발끈을 꽉 조이면서 대꾸했습니다. 왜 내가 저 곰보다 빨리 달려야 하니? 나는 너보다만 빨리 달리면 살수 있어. 웃음이 나오지만 실감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현실이 너무 많이 그렇지 않아요? 생존 경쟁의 한 폭판에 던져진 우리 인생들. 내가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지혜는 이웃과의 공생, 상생을 용납하지 않지요. 그건 바보 짓입니다. 이기주의의 영악스러움만이 내가 살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온 세상을 향해 생명 살리는 지혜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대신하여 아들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나에게 영원한 생명, 완전한 죄사함을 제공하십니다. 어느 누구든 십자가를 자기 것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함께 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생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부평교회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함께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길 원합니다. 내용은 해피피치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성령의 열매 함께 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역시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의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로 듣는 말씀 아가페 스토리 바이블. 역대하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들어갔습니다. 아사랴가 아사를 만나서 말했습니다. 아사 왕과 온 유다와 베냐민 백성은 내 말을 들으시오. 여러분이 여호와와 함께 있는 한 여호와도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이오. 여러분이 주를 찾으면 찾을 수 있겠지만 주를 버리면 주께서도 여러분을 버리실 것이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참된 하나님 없이 살아왔소. 그리고 그들을 가르칠 제사장도 없었고 율법도 없었소. 그러나 그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소. 주를 구하여 찾았소. 그러면 주께서 저희들을 만나 주셨소. 그때는 아무도 마음 놓고 다닐 수 없었소. 온 나라에 재앙이 가득했소.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멸망시키고 한 성이 다른 성을 멸망시켰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갖 재앙으로 그들을 괴롭히셨기 때문이요. 그러나 여러분은 힘을 내시오. 낙심하지 마시오. 여러분이 한 좋은 일에 대해 상이 있을 것이요. 아사는 이 모든 말과 예언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용기를 내어 온 유다와 베냐민에서 역겨운 우상들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에서도 우상들을 없애버렸습니다. 아사는 성전의 현관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고쳤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사는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백성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유다에 사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지파의 백성도 불러 모았습니다.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에서도 많은 백성이 왔습니다. 아사와 모든 백성은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때는 아사가 왕으로 있은 지 15년째 되던 해의 셋째 달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때에 여호와께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바쳤습니다. 그 짐승들은 적에게서 빼앗아 온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다해 그들의 조상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기로 약속했습니다. 누구든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죽이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이 귀한 사람이든지 귀하지 않은 사람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가리지 않고 죽이기로 했습니다. 아사와 모든 백성은 여호와 앞에서 맹세를 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피리와 나팔을 불었습니다. 온 유다 백성은 그런 맹세를 한 것이 기뻤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다해서 맹세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구하여 찾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사방에 쉼을 주셨습니다. 아사 왕은 자기 어머니 마아가를 태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습니다. 그것은 마아가가 주께서 역겨워하시는

아사가 왕으로 있은 지 36년째 되는 해에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이 유다로 쳐들어왔습니다. 바아사는 라마로 가서 그 성을 굳건하게 쌓고는 자기 나라 백성이 유다로 들어가거나 유다에서 나오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의 보물 가운데 남아있는 금과 은을 꺼내어 사람들을 시켜 아람의 왕 벤하닷에게 보냈습니다. 벤하닷은 다마스커스 성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사는 벤하닷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내 아버지와 그대의 아버지가 평화 조약을 맺었듯이 그대와 나도 조약을 맺읍시다. 그대에게 금과 은을 보내니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와 맺은 조약을 깨뜨리시고 그가 내 땅에서 자기 군대를 이끌고 떠나게 해주십시오. 벤하닷은 아사 왕의 말에 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군대의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마을들을 공격하게 했습니다. 그의 지휘관들은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보물을 보관해 두는 납달리의 모든 성들도 점령했습니다. 바아사가 그 소식을 듣고 라마성을 쌓는 일을 멈추었습니다. 아사가 유다의 모든 백성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은 라마로 가서 바아사가 성을 쌓을 때 쓰던 돌과 나무를 날랐습니다. 그들은 그것으로 게바와 미스바를 지었습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의 아사 왕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람 왕의 군대는 왕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과 리비아 사람들에게는 크고 강한 군대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전차와 기마병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도우셔서 그들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온 땅에서 온전히 여호와께 몸을 맡기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강하게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아사 왕이여, 왕은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왕은 여러 전쟁에 시달려야 할 것입니다. 아사는 선견자 하나니의 말을 듣고 화가 나서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아사는 그때의 다른 백성들도 압제했습니다. 아사가 한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아사가 왕으로 있은 지 39년째 되던 해에 그의 발에 병이 났습니다. 그의 병은 아주 심한 병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사는 그렇게 아프면서도 여호와를 찾지 않고 의사들만 찾았습니다. 그래서 아사는 왕으로 있은 지 41년째 되던 해에 죽었습니다. 백성들은 아사가 다윗성에 미리 준비해둔 무덤에 묻어주었습니다. 백성은 아사를 침대 위에 눕혔습니다. 그 침대는 온갖 향료를 섞어 만든 향으로 가득한 침대였습니다. 그리고 백성은 아사를 기념하기 위해 큰 불을 밝혔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아사의 뒤를 이어 유다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유다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유다의 모든 요새에 군대를 두고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점령한 에브라임의 여러 마을에도 군대를 두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올바른 일을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여호사밧은 처음 왕이 되었을 때에 그 조상 다윗처럼 살았습니다. 여호사밧은 바알 우상들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아사처럼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을 유다의 강한 왕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유다의 모든 백성이 여호사밧에게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큰 부와 명예를 얻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열심으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는 유다에서 산당과 아세라 우상들을 없앴습니다.

역대하. 여호사밧은 왕이 된 지 3년째 되던 해에 자기 신하들을 유다의 모든 마을에 보내어 백성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여호사밧이 보낸 신하는 베타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입니다. 여호사밧은 그들 말고도 레위 사람 곧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댜와 아사헬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야도니야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도 보냈습니다. 이 지도자와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은 유다 백성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의 모든 마을에 다니며 백성을 가르쳤습니다. 유다 근처의 나라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사밧에게 싸움을 걸지 못했습니다. 어떤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사밧에게 선물과 은을 조공으로 바쳤습니다. 어떤 아라비아 사람들은 여호사밧에게 짐승들을 바쳤습니다. 그들은 수량 7,700마리와 수렴소 7,700마리를 가져왔습니다. 여호사밧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그는 유다 안의 요새와 국고성들을 지었습니다. 그는 유다의 여러 마을에 양식을 많이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훈련된 군인들을 예루살렘에 두었습니다. 그 군인들은 집안별로 이름이 올라 있었습니다. 유다 집안 사람으로서 천부장은 이러합니다. 아드나는 군인 30만 명을 거느렸고 여호하나는 군인 28만 명을 거느렸습니다.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는 20만 명을 거느렸습니다. 그는 스스로 나서서 여호와를 섬기기로 했습니다. 베냐민 집안 사람 가운데서는 엘리아다가 활과 방패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잠언 16장 23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공교한 솜씨, 아름다운 생활 문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여 온세미로 공방, 행복한 선물 만들기에서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며칠 전 생일을 맞은 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난 1년에 365일이 내 생일이었으면 좋겠어. 그 이유를 물었더니 이렇게 축하받고 선물을 받는 일이 너무 기쁘다는 겁니다. 이렇듯 날마다 선물을 하나름씩 받는다면 매일매일 삶이 기쁨으로 가득 차겠죠.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하루라는 포장 속에 많은 선물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서에 따라 하나씩 열어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 선물 꾸러미를 열어보고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보내준 사람의 마음도 선물에도 별 관심이 없다면 습관적으로 열어보고는 한쪽으로 밀쳐두게 되겠지요. 또 때때로는 내가 원하는 값비싼 선물들을 잔뜩 기대하고 열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실망하며 주신 분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게 매일매일 이 선물을 주시는 분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내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어떤 것이 가장 적당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죠. 우리네 삶은 우리에게 꼭 맞는 선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쁨은 어떤 선물을 받느냐가 아니라 어떤 태도로 선물을 받는가에 달려 있는데요. 삶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두신 딱 좋은 선물 꾸러미입니다. 그리고 기쁨입니다.

0: 이를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의 시간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시간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28절 후반부에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밝히십니다. 같이 한번 우리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1: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0: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첫 번째, 영원하신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태어날 때가 있고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는 시간이 있죠. 이것을 우리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모든 시간을 소유하신 분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과거에 어떻게 걸어왔는지를 아시고 지금의 신앙의 삶과 모습을 아시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걸어갈 미래의 모든 시간들도 아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야. 모든 시간을 통치하고 있는 하나님이야. 네가 지금 오래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가장 완전한 시간, 지금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준비하신 그 시간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시선을 마주칠 수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기다릴 때에 시계를 쳐다보죠. 오늘 예배가 언제 끝날려나, 이 시계가 지금 죽었나 자꾸만 들어가 봅니다. 그런데 기다림의 시간은 사실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땅끝까지 창조하니라.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창조하신 건 믿으시나요? 아멘.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 믿으시나요? 아멘. 이 창조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라는 주어 앞에만 붙는 동사입니다. 이 창조는 하나님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재료가 있어야 음식도 만들고 인생을 살아가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없는 것, 무에서 있는 것,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답변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다림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신 것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실 것도 여러분의 믿음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자식을 기다립니다. 몇 년을 기다리나요? 10년을 기다려도 하나님 말씀하신 자식을 주시지를 않습니다. 그때 아브라함과 사례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아, 사례, 내가 나이 들어서 내 태로는 아이를 주시지 않는구나. 그래서 몸종 하가를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죠. 13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무슨 말인가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생각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한 것이 아브라함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아시고 우리의 시간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끊어졌을지라도 내 아내의 경수가 끊어져서 임신할 수 없는 상태이고 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을 아셨을 때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선언하시는 겁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0: 무엇을 발견하냐면 전능하신 그 하나님, 내 모든 시간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 기다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의 시간은요, 주저앉아 있는 시간이 아니고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림의 영성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기다림은 내 힘을 내려놓는 시간이다. 여러분,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힘을 내려놓는 겁니다. 오늘 9절,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0: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 피곤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피곤한 사람은 지금 기다림에 지쳐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기다림으로 인하여서 피곤하고 지쳐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포로의 생활이 언제 끝날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지쳐있고 우리의 힘으로는 이 포로의 삶에서 놓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예,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내 인생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우리는 피곤한 인생이고 그리고 무능한 인생이고, 근데 오늘 말씀합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 능력과 힘이 무엇일까요? 이 능력과 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사명, 이 사명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어느 권사님 신방을 갔는데요, 병상에 계시면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왜 안 죽는지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 이렇게 나를 안 데려가시는지 모르겠어요.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데. 제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권사님, 사명이 안 끝나서 하나님 안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마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거두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할 수 있고 이 생명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직 사명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 사명을 완수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새 힘을 우리에게 더해주십니다. 그래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더해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해주시는데, 이 힘과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라고 힘 주시는 게 아니라, 내 사업을 더 열심히 하라고 힘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부르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힘, 그 힘을 주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으십니다. 그 사명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요, 여전히 지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죠.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3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0: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예,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힘이 있을 때는 이 힘으로 다 살 것 같은데 어느 시간이 되니까요, 이 힘이 빠집니다. 그리고 장정이라도 소년이라도 피곤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요.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쟁을 치릅니다. 수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영적인 대결을 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단에 있는 모든 재물을 태우고, 그리고 그 단 주변에 뿌려놓은 물도 하나님의 귀하신 불이 모두 핥을 정도로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의 말, 이세벨이요, 내일 이맘때쯤에 내 생명을 반드시 내가 취하리라. 그 한마디에 이 선지자 엘리야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가죠.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 뭐라고 외치나요? 하나님 나 죽게 해주십시오. 나 데려가십시오. 이제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예,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무리 영적인 큰 경험을 해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요. 이제 하나님이요 그를 먹이시고 입히셔서 다시 걷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인도하시지요. 거기에서 불 속에서 말씀하시고 바람 속에서 말씀하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말씀하여 주심으로 다시 새로운 힘을 그에게 더해 주십니다. 예, 우리에게는 이 기다림의 시간이요 내 힘이 없음을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원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역을 하면서 그의 몸에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것이 정확히 어떤 질병인지는 알지 모르지만 사역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것이요 너무도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 번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한 번, 두 번, 세 번, 아니요 그 숫자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것이 떠나도록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응답은, 주님의 말씀은 전혀 다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0: 본문을 띄워놓고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가 갖고 있는 그 상처, 아픔, 그 문제, 오히려 그것이 너에게 은혜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은, 내가 점점 약해지는 것이 오히려 온전해지는 거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약해져야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이 이제 동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줄 노란색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울은요 내게 있는 모든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내게 있는 약한 것들을 왜 자랑할 수밖에 없나요? 내가 약하다는 것을 자랑하고 내가 힘이 없다는 것을 아는 순간 그리스도의 귀하신 능력이 나에게 머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다리시는 중인가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서 지금 가슴을 치고 계시는 그런 시간이신가요? 그렇다면 이 시간이 여러분의 힘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 인생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힘이 빠지는 그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작동된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세상은 내 힘이 빠지면, 내 능력이 무너지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혜가 사라지면 그것이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능력이 무너지는 그 순간, 내 육체가 무너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 그리스도의 귀하신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기 때문에 그 힘으로 산다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고백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다림의 영성은 무엇인가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기다림은 하나님께 연결되는 시간이다. 아멘. 참 중요합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은요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내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는 겁니다. 31절 말씀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1: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0: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0: 여호와를 앙망하다,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앙망하다는 뜻은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적어보십시오. 실을 꼬아서, 두 번째 줄을 엮어서, 세 번째 단단히 묶다. 다시 한번요. 실을 꼬아서, 줄을 묶어서, 단단히 묶다. 이것이 앙망입니다. 앙망은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시간들을 마치 얇은 실을 가지고 밧줄을 만드는 것처럼 실을 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밧줄이 되고, 밧줄이 되면 단단히 묶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묶는 것, 이것이 기다리다, 앙망하다의 뜻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시간은요, 없어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무의미한 시간이 아닙니다. 죽겠다고 외치는 시간이 아닙니다. 마치 나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 아무리 얇아도 이 실들을 꼬아서 밧줄을 만들어 전능하신 하나님께 묶는 그 시간이 바로 기다림의 시간인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는 새 힘을 주시겠답니다. 이 새 힘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힘은 무엇인가요? 어제 밥 먹고 나서 힘이 빠져서 오늘 또 밥을 먹어야 되고,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 다시 충전해야 되고, 그런 게 새 힘인가요? 아니요. 이 새 힘이라는 말은 교환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배터리를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이것이 새 힘입니다. 내가 살아가던 어떤 능력에 하나님이 보충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더 잘하라고 격려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 힘은 이제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그 하나님께 묶여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힘, 그 힘이 바로 새 힘입니다. 이 새 힘으로 승리할 수 있는 대응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여러분, 독수리가 가장 높이 나는 새인 거 아시죠? 근데 독수리는요, 자기 힘으로 높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 상승 기류, 이 바람을 타고 독수리는 날개짓 몇 번으로 올라갑니다. 독수리의 힘이 아니라 바람의 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능력은요, 내 힘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불어 넣어주신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가 그 능력으로 올라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백성들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열심으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 놀라우신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하죠. 같이 읽습니다.
1: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0: 여러분, 믿으시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안에 있다는 것이 묶여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묶여 있으면,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내가 묶여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내 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는 이 믿음이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구절은요, 이렇게 마칩니다.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에게 독수리 날개침 같은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시간보다 우리가 매일매일 걸어가는 시간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도자가 되어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 특별한 시간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독수리처럼 날아가는 놀라운 은혜도 경험하시죠. 그런데 대부분의 시간은요, 마치 터벅터벅 걸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에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시간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와 함께

0: 저와 여러분을 함께 걸어가고 계시는 것, 여러분의 믿음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도 반드시 말씀하실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 기다리는 시간이 소외되는 시간이 또 절망하는 시간이 저주받은 시간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서 이제 내 힘을 빼고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므로 주님의 귀하신 능력이 우리의 모든 힘을 새로 바꾸시는 능력이 되어서 그 새 힘으로 이 땅을 걸어갈 수 있는 대응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귀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도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귀한 복, 귀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다림의 영성에 대해서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새 힘을 얻게 하시는 그 기다림은 과연 무엇인가요? 다시 한번 정리하죠. 첫 번째 같이 있습니다.
1: 기다림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이다.
0: 기다림은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죠.
1: 기다림은 내 힘을 내려놓는 시간이다.
0: 여러분의 힘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새 힘이 교환됩니다. 그 하나님의 새로운 힘으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있습니다.
1: 기다림은 하나님께 연결되는 시간이다.
0: 예, 하나님께 연결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이 기다림의 시간이 이 광야가 무의미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오늘의 만나, 지금까지 대흥침례교회 정인택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대흥침례교회 042-525국에 8881번이나 대전전화 042-828국에 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FEBC 곧이어서 세 주간을 맞으며가 방송됩니다. 안녕하세요. 세 주간을 맞으며의 공부영입니다. 8월이 시작됐습니다. 8월 2일, 8월의 첫 번째 주일인데요. 휴가로 내 교회에서 예배드리기 어려운 때이기도 합니다만 상황은 어려워도 어느 자리에서든지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주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달 8월을 광복의 달이라고도 부릅니다. 광복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유월절에 비교될 수 있을 만큼 우리 민족에게도 큰 의미가 담겨진 절기인데요. 우리는 조국 광복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제2의 광복인 남북 통일도 속히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8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일 아침 2주간 교배 절기 그리고 과거 한국 교배 안팎에서 일어났던 일들과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몸바쳤던 교회사 속의 사람들의 얘기로 엮는 새 주간을 맞으며 이번 주 순서를 시작합니다. 이번 주간은 성령 강림 후 열째 주일입니다. 예전 색은 여전히 녹색입니다. 이번 주간에 시편 49편, 누가복음 12장, 골로새서 3장을 읽으면서 영적 통찰력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8월 2일 오늘 주일에 하영조 목사님이 소천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통해 세계 선교의 열정으로 목회하셨던 하영조 목사님이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 2011년 8월 2일 65살을 일기로 하나님 품에 안기셨지요. 하영조 목사님은 1946년 9월 평안남도 진남포에서 태어났습니다. 5살 되던 해 6.25 전쟁으로 부모님과 함께 한반도 끝자락인 목포로 피신해서 고아원을 운영하는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작은 것이라도 나누며 약한 자를 섬기며 자랍니다. 대학생 시절 한국대학생선교회 CCC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요. CCC에서 학생 리더로 캠퍼스를 섬기며 김중곤 목사님의 영향으로 복음, 성령, 민족을 향한 열정을 갖고 집중적인 훈련을 받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폐결핵을 앓는 고통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고 대학 졸업 후 장로회 신학대학교를 마치고 1976년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죠. 신학생 시절부터 영화배우, 탤런트, 가수, 코미디언 등 많은 연예인을 전도하며 연예인 교배를 세웁니다. 1981년 12월 문서사역의 새 지평 두란노 서원을 창립합니다. 1985년 영국 유학 후 돌아와 온누리 교회를 세우게 되며 전 세계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러브 소나타 개최 등 선교에 대한 열정이 늘 뜨거웠던 하영조 목사님은 액트 29라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며 국내, 미주, 오세아니아, 일본, 중국, 중동에 34개 비전 교회를 설립했고 선교 전문 위성 방송인 CGN TV를 개국합니다. 과로로 인한 만성간염과 당뇨, 고혈압, 간암 등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란 별명을 가졌던 하영조 목사님은 온 세상을 위한 교회, 온 세상을 향한 교회를 이 땅에 구현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진액을 쏟아내고 2011년 8월 2일 65살을 일기로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8월 3일 월요일에는 배제학당이 창립된 기록이 있나요? 지금으로부터 141년 전인 1885년 8월 3일 서울 정동에 배제학당이 창립됩니다. 한국에서의 신교육이 처음으로 시작되죠. 미 감리교회 초대 선교사였던 아펜젤라 목사님은 한국에 들어온 이후로 특별히 교육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졌고 한국에서의 신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인식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겸나, 고영필, 이종훈, 이인탁 이렇게 4명을 모아 교육을 시작하게 되고 바로 이것이 근대 교육의 첫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이듬해인 1886년에 고종임금은 배제학당이란 교명을 지어 하사했고 당시 학당장이었던 아펜젤라 목사님은 크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기독교적 희생과 봉사정신을 강조한 교훈을 지었습니다. 배제학당은 그 설립 이래로 민족 순환기를 거치면서 많은 지도자들을 배출해왔고 기독교 학교의 대표적인 소임을 다해왔습니다. 그 배제학당이 1885년 8월 3일 창립됐습니다. 8월 5일 수요일에는 로스 선교사님이 별세하신 기록이 있나요? 최초의 한글 번역 성경은 예수 형교 전서라는 신약 성서입니다. 로스 선교사님이 번역을 주도했기 때문에 로스역 성서라고도 불리죠. 그 로스 선교사님이 지금으로부터 111년 전인 1915년 8월 5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스코틀랜드 연합장로회 선교사로 1872년부터 중국 대륙 동북지역 선교사로 일했는데요.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한국과 동북지역의 관문인 고려문을 자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압록강 연변에 거주하는 한국인과의 접촉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한국인들이 밀집해 있는 부락을 찾아다니며 전도를 하고 세례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의 입국이 허락되지 않았던 한국의 선교를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만 했죠. 그것이 바로 성경 번역이었습니다. 로스 선교사님은 한국 선교는

국경을 넘나드는 한국인 상인들과의 개인 접촉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무엇보다도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면서 가능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마침내 로스 선교사님은 서상륜 선생을 비롯한 의주 출신의 한국인들을 만나면서 그 꿈을 이루죠. 이들은 만주에서 한 팀이 되어 성서의 한글 번역에 힘쓰게 되고 이 같은 노력의 결실로 1887년에는 최초의 한글 성경인 로스역 성경, 공식 명칭 예수 성교 전서가 출간됩니다. 얼마 전 중국 대륙 동북 지역에 로스 선교사님의 이 같은 활동을 기념하는 기념비가 그대로 보존돼 있다는 사실이 전해지기도 했었는데요. 그 로스 선교사님이 1915년 8월 5일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8월 6일 목요일에는 차례진 장로님이 순교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전남 지방 민족운동과 신앙운동의 지도자인 차례진 장로님이 지금으로부터 76년 전인 1950년 8월 6일 순교하셨습니다. 전남 강진 출신으로 강진읍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일제시대에는 상해 임시정부와 관계를 갖고 국내 독립자금 조달 책임을 맡아 활동하기도 했었습니다. 해방 후에 강진읍 배영석 목사님과 같이 지역사회를 이끌어 나갔는데 6.25 당시 비난하지 않고 고향을 지키다 공산군에 체포돼 강진읍 시장터에서 인민재판을 받고 지역사회 인사 두 분과 함께 순교하셨습니다. 8월 8일 토요일은 한국의 침례교 역사의 비운의 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침례교는 1889년 12월 미국의 침례교 선교사 펜 위기 내한에서 한국 선교를 시작했는데요. 한국에서 침례교가 시작된 지 16년째인 1905년 8월 15일에 대한기독교회라는 명칭으로 충청도 강경에서 제1회 총회가 소집되기도 했지만 제16회 총회인 1921년부터는 일제 강요로 동아기독교로 교단 명칭을 바꿔야만 했지요. 그리고 1942년 6월 일제가 강요한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교단 대표 33인이 함흥 형무소에 수감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그 후 2년 뒤인 1944년 8월 8일에는 급기야 교단이 강제로 해산당하는 비운을 겪게 됩니다. 1944년 8월 8일은 침례교 역사로는 잊을 수 없는 강제로 침례교가 해산당한 날입니다. 같은 날 8월 8일 토요일에 토마스 아켄피스가 별세한 기록이 있습니다. 독일의 성직자로 사상가로 퀘른부근 캠벨에서 출생했는데요. 1399년 새로 세워진 아그네스 텐베르크의 아우구스티노회 수도원에 들어가서 1413년 사제 서품을 받고 부수도원장을 지냈습니다. 생애 대부분을 그곳에서 지내면서 많은 수양서와 전기를 제작했는데 특히 수도자의 영적 수업의 책으로 성경 다음으로 널리 읽히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의 저자이기도 한데요. 그 토마스 아켄피스가 지금으로부터 555년 전인 1471년 8월 8일 별세하셨습니다. 이 주간 과거 한국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과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몸바쳤던 교회사 속의 사람들의 얘기로 엮는 새 주간을 맞으며 지금까지 구성진행의 공부영이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했습니다.

0: KBC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 1장 18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귀한 아침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곽금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초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에게 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상처와 연약함을 가진 사람도 실패와 후회와